0: 姐姐，吃马上大的马上接呀，立马上大那大叫什么呀？用小马这个生锈起来呀，大声做面龙，大声哭着呢。他接那个马上做过的事呀。大家无关我大爹死了嘞，用枪里面把血把钱呢呀，和那姑娘和那逼大把东西，用马裤了拦着把钱没了呀，阿拉的老弟，俺当这个当地生的给他乌克兰。콜론치는 뭐든 흩뚱든 세조티 삼바 에 다탐오 그런 거 사자 까먹나 정나 다탕 이 꼬지 뭐 특허 줄까라 너 잡고 그런 거 홈보 올 카와진 거 살까 조르테 드라야 존나 따즈고 뭐요 이나요 다 까먹 까먹나 정이 마소나 어자오 그 꽝가 손들 다 치즈이라 삼이 삼로 찍스미 쮸브지당 얼로스티 니카 스타가 꾸디다디 시연인 토로그 흐세자코나라 멀흐톱든디 플라크트 달라 오친거 아가오치 스코동이 다르모치 스코시리니 가마카르나트 흐세동 사문가란 좀이 아라랑 사나 타쿠드국 레오르 그와 아트글라무 스타디니 아들로 스타튼동 아종 냐치가야라 토지르크 차스브가 말르가 제건들 니마티 고모 토 남카르든 그리즈르 남카르든 그리온즈르 남키 흐틀롱 시모 니야운 특기 거카 메톤 치위 아르당 칸타니 아니 쿠마제모터 슬라총범 거스코리 아르가라 루목토진 헴나라 잠라 서친제오코 고마라가 로트나 흐사치글란다 랭가
1: 시덴치 산콘족 뿐안바 당대야 랑종 잠능 르젠치 지베레친 스동침드니 주고 레첸디 좀지바 스탄진 초등 좀진간 크르바 체릉 자히 스타클와 스탄진 초 제초 스타클와 아응적 체릉 등 손마른 친은 이긴 제체년 버 과친치 다디모

0: 이때나 저 되는 게 지금 티 참반대가 카프르 그렇게 아침 초도 월가랑 좀 그래 신해 좀 접대 지금 좀 더다 말아 친구 좀 년 더 봐 화르든 접은데 지금 다 다시는이 다 저 가야 티 워킹 좀 더 된지 그 밑에 단에 되는 체트 카브다는 색 이제 좀 진게 제지 같은 등 참비 뭔든 년이시 와인 대등 한테 제지 상큼 남바 준다는 저 야카 그 워킹 좀 그 다 등극이 있다는 지금 좀 산도 너무 왜 그거나 샤와라 송도 그 뜨거니나 현대 등 국밥이 있다는 아주 정말 또 너무 샤고는데 강도거니나 너무 있다는 아랑니께지 삼트란도 천도 윤동커 나인 만다르가 와르그니 나촌엔선 다통강레 카브르 용을 가스세 대통한테 되는 거 단시 근름데인 로름름 된지 자 첨동 로박이 탄다는 저와라서 혼자 좋아나이 와르그니 나촌엔선 다통강레 카브르 용을 가스세 나촌엔선 다통강가 카브르 응정 특급드럭지 뜨거스므니 이르그 흐섬드너는 알아 특급드럭지 뜨거스므니 이르그 흐섬든 뜨기네
1: 저리가 아닌 신의 배에서 역지시 가지 누르지니 배에서 역시
2: 신하 뉴즈님 자흐치도 차당스탄
1: 시에서 아츠로즈나 코바디 시에 하마요나 일라키라
2: 아제노르 롱슈츠는 종종 사마 치흐세 마흐동
3: 드원슈네 즈기디긴 치즈이네 모사긴
4: Dilzilarang mi lam kare, ngati lam tun uji cham chin chi lam ban.

아리 드링게 산칸다니 드나치 와르금다니 이때 카르성가 남신이 선생아서 이런전도 립셔주드는 당을공된 손이라는 생각 당나로 사 근데 차로 삼슴니 차르칸다 용즈에서 때문에 상친 난클가 사 그르가 잔당한 손이나 간남 통하니 끝은 몽가 남신들은 디브진 대릉 양그른데 손이라는 생각 촌득은 촉신가 사클 멍치히라 이슈가 상슈가 사크다 다통라 팀친의 이슈 종치다 낭친가 생당종들 거르승디 차르와 삼슴니 차르칸다 용제레 세고케 때문에 상친 낭클가 사크르가 잔당한 손이나 간남 통하니 끝은 몽가 남신들의 Tani ngon khu kshipa tani tiang nyangkirin tian su narang shinga da tong ra di han chini tan di le du gu sa kil man yuan ran da bjir nrshtular zartul ka shing tang zhong dhul kor zingdi charwa samsim ni char khan da yong jir esu dem na shing chin ngon khir ka sa kir gzhan tang an choni na gannam tong ani khitin mong aga nam shin dara Tepchen terang gong mong di chonji narang shing ka zartu ta nang chin na yishu chong chir ka shing tang zhong dhul kor zingdi charwa samsim ni char khan da yong jir esu dem na shing chin ngon khir ka sa kir gzhan tang an choni na gannam tong ani 같은 몽하게 남신들의 레이트링 그 상큼하게 뜨나지 와 그럼 나 이런 신경 과중 소득가 남시는 이천데 나서 주는 그 간도 립시에 주려 설릉 사건데 간남 통제는 더 좋은 고르트 인급 지니니 고르트 인급 예든데 르두 사건데 간남 통하니 같은 몽이야 남시는 예든데 더 좋은 고르트 인급 종아니 고르트 인급 섬체레 그때린 간데 간남 통제는 더 좋은 고르트 인급 지금니 고르트 인급 예든데 공호 사건데 간남 통제는 더 좋은 고르트 인급 거니 고르트 인급 예든데 답지 사건데 간남 통하니 같은 몽이야 남시는 예든데 더 좋은 고르트 인급 섬니 고르트 인급 예능아레 이슈 종치는 데가 남 통하니 차라 총총바 비야 남시는 데를 데가 도청 고르트게 인가 섬니 고르트게 인가 니에르섬제 아르마칭 사킨데 가 남 통하니 흐튼 몽위야 남시는 데를 데가 도청 고르트게 인가 섬니 고르트게 인가 니에르니레 텐신 사킨데 가 남 통하니 흐튼 몽위야 남시는 데를 데가 도청 고르트게 인가 지니니 고르트게 인가 니에르거레 나 고르몬데 가 남 통하니 데가 도청 고르트게 인가 지니 고르트게 인가 소그니레 다통 사건데 간남 통하니 간남으로 변함시 현재 진행 조정 고르트 긴급 든니 고르트 긴급 예트

레이트링게 상큼나니 타나치 와르금드니 랑싱게 야름라 싱싱 너무 거르즈가 나츠 지능즈가 도디셔줄라 테나 야름 치그트 그 한탕 삼친 이당나루 와르금데시티오나 던데가 주 루반치 루반치 그다는데 러두치 그 루반틴 세고노 삼친더니 고종다 등에 단데가 동크르가 스판극 세고노 인더 세진란라 진주 동극의 예초 세고노 와르금다 세진란라 진주 동크르 좀 통이 하라 영 녀다 워크샵 요소고 토알간 세고노 대완다 세진란라 단디 람탐다 이끼라 간다 람다 지 로놈 그동 간다 칼리고 카란다 양나 람종 제체 통고 카란다 되기다 등 람다 지 시그수 세고노 찬다 지 좀마 요세고 켐 디한치는 다주 원안종 그 다 차카 동들다니 최전 삼 바라더니 도난 종가 종자 종들 세군어 인들은데 세진란다 단디 와르금들나 지 로놈 같은 가는 데 오카난다 가는 같은 로놈 데 오카난다 잉 된다는 선데 오케 된도 야나마니 역시 섬가 와르금된 손이나 강차 종가 잉 해타르 세군어 야 근다 세진란다 된도 동크르가 와르금다 세진란다 도파 종들가 와르금도 샤르 세진란다 디한친다니 통릉가 잔차가 윤더네 요소 와르금다 세진란다 단디 와르금다 조자르마니 역시 섬가 와르금들의 땅마가 남닝가 라칸된 손이나 농크나 쳤던 조건 지금에니 된다가 항선다 있는 세고케 된도 조다르 잔잔이레 꽝조나레 꽝네 잔자이 오는 이퍼든 열람을 라칸 조게 아마르트 쳬비 땅마가 야르마니 와가 라칸된 조사만 조 세고케 된도 세코가 다르메슈루 콘다 세진란다 디단담고 와르금된 손이나 잉 다른은 살들 라스코니 조그니 카오진란다 잉 된다가 항선다 요기 쳬잉 슝더니 암런 요거리 자브조라 통트레 춘니 손이나인 하쟁가치게 Tintu janama nyeh chik vishag tandi warkam de son chakar zunga khoka chungdirka warkam de titang chanta yang chu tandi armashturka nani yugun warkam dhan de soni na yang armashtur zongtuk ni hara tandi zongtuk warkhevim dhan ni hara zorgara wa chungdiran yosu warkam de tihanchina chalaru warkam de titang chanta yang kunjuk jina darung zora yishu chungchir kanda chi samba yosu warkam de nangching yun dharan de tandarana rungan ishik sardarani yugun yang kaya uchin randa yang tindaga nangchanda yoke Tichi yang tandi warkam dhan yam 그런 요구를 잡조로 땅터를 준비한 손이 나인 하진가 같이 그.

레이트링의 상큼하게 되나 치고 아름다니 점주시고 디흑사는 길에 세군우 참바 통제나 시기 되는 이나 좀 점주 등대하게 다 영지 등극 차라서 권도 상리 소속 그리고 노 찬드 저게 좀 망하욕해 단된 소년의 좀 초록 크크 카르승은 손된 소년 나영 접대 진 점주 년도 양력 크크 차고 간증 급절득라 칸데 영도 무지고 오케 단 점주 등극 근데 무가 만든 거 찾아 가는 안도 무지고 오케 다 스티클라 칸데는 들간 소년 나영 주 청도 통다 등 문 그리고 이 단들 거 청급 지는 그리고 그 단도 무 능선다 영 고르즈고 오케 신디 송다든 저 조성 통고의 차 두고 나서는 되게 망하욕해. 이들은 같이 니부터 주 아름된 손이나다. 저 잡수 이거노. 단대 손이 좋다. 청통등이 청통나 농크머 거 같은 거 농크거나 청문 통하게 담잔다다. 이라 담브는 주 같은 같이 그 친구들 간 손이나라 이런 청통된 농크거 건들 간 손이나 이 골머통 손이 그 차밥 저 뒤에 한 진덕 들어서 과연 다 거르즈가 그게 다 되게 럭랑 중이 단도 못 차라서 건데 욕해. 대칭거든 도버가니 버터추 아르콘된 손인 땅에 청통나 농크르 머크로 왔던 농크르거나 청문 통하게 담잔다다 이나 담버는주 하진가 같이게 텐도 조사는 동치르가 영 접대주가 영도 뭐 간청 접대가 칸디다 영도 뭐 조희가 안도 뭐 주시고 그던들 간소니 찍거나 근데 주 단디 특선을 갖다 땅 농크르 걸고 가나라 텐도 나 뜻군 기타 농크르 걸고 가나라 단도 뭐 농서도 그다 조 농크르 치와 권선 손이 저지가 다다 막 집접대 그 녀마 공무지 집접다 한 바라 칼마지 비시니 라칸이 간소니 하라 빈던이 다 조사랑 하는 뭐 저래 세고케 단도 그 조접지가 다다 막 집접된 게 니와 따다 땀르다 니 디스르나라 칼마 종아 남자 농크르데 거등니다 디와 아름다운 이곳은 우리나 카르마닉 탐방을 된건데 막세니 너무 항선들의 뜻이인 그렇게 뜻은 게 타는 걸고 누구 찬데 뜻과 뜻인 것은 된 손이 나라 다인 그렇게 잡아라 수갑지를 닫는 무대 요 뜻인 것은 아침 이퍼다단 얼음콜라스 걷고는 요는 와르큰데 그러나 뜻을 없이 된 거든나 어떤 말 없이 거든나 이퍼다 카르마닉 탐방 건데 그렇게 난다 수고다 다다 수고도 공부를 하고 건다 통지 다든이 다친 건다 수고는 메인 라스 건다 사르가라 희고니 되나 항선데 이거케 된도 조커서 지금 된 손이 절대 저 농커 되는 된 손이는 말 나는 아무리 마치 그래서 거리 저런 그렇게 나한 바람다 없던 저런 조크 세고케 저는 늘간 손이 나라 영어 주 다 숄디는 된 조건 너무 그래 속대 진거 자원 손이 나라 영어 다 상리 능력에 도박 저 사람 공식 건들게 영 능력에 도반들 해라 단다 그렇게 영 도소라 수갑 땅 뜨기 다땅 잡아라 수갑 길은 뜨기지 단대 손이 나 중에 혼에 단대 간 수사 찬다니라 영 다동 도박이 터는 단 만나 모으자 그렇게 할미나 대송이 단도 뭐 영어 주 전통에 니탄이 다 저도 당만 근데 너무 저 중앙 뒤쟁 거다 땅이 뻘다 주 단대 농크는 홍철 거다 땅 만나 리콘다다 같이 니 뻘든 대송대 영 잡아서 주 하장 같이 게 디한신더니 영도 무조건 다른 게 속진진 그 아름다운 거 같은 영 단나 농크가 단디 고르금 가능 된 손이 나 영다 콘트롤 거 같은 만나 좀 좋은 답이 금장 거는 단이 마스 거 같은 고르금 가능 된 거나 만나 다 지켰던 게 만나 니니 영나 만나 숨 다스 건다 문 맞지 단이 고르는 아트 그렇게 좀 단도 먹어 차 고르즈 거 캠 내가 회노진은 다가 농크 찍거나 만나 이제 문 맞지 그 영 차이 만나 지 다 받는 요 카나나 단도 먹어 차라스 건다 문 아요 캠 대체 그다 똑버가 니 버다 주 아름다 지 콘트롤 거 같은 농크는 만나 되지나 단도 목숨대 잡조했죠 하천가 지금 아래 있던 그 상큰 하지 되나 좋되는 그 넘는 속도에 사는 길 세군등 아제 대수 적은 그 동점다는 적어 좋되나 지와 아름다운 것이 향모냐는 동점가라 신우지니 되는 그 단시 근종 그 카프런드 나 세르니스 되는 셰주에라

0: 그래 다지 무충가 죽으냐 알까와 그 소년지 어디니라 담다 시그랑 주 어디 있었구나 근데 철탁을 대니 다 강승근의 녹취급 대니 장고 다 담다 좀 어디 있구나래 다 당선그 사이 이 무충가 존나라야 지 자지기가 돈독 소년아 자이초 농크기 자선 다지 디 태치인이나 도터스틱 손타나 성지기 좀 쉐라용한데나 환청도와 철송연 돈독 소년들이 더 연도 종아 주주 종아 그 자이초인으로 야나 핀타나양지 아마추양지 무시가 다지 럭트메나라 자이초 대단한가기 자이디 와 그분크라지 아하마 스코르키노 아 지차치도 지난도노 덤코르비너리 다지 자이초레리 텔라타투투 하스 런추가 де арджа амазу жугне чаурка вагшун фусу танджута вагшун аре ревайин та концентратара вагшун а де чонго манджину та де намарка янчи фома чу вагшун жужуне калата лотигнане вагшун а фома кучу фото вагшун аре теди вагшун янчи трансан жужуру та сигнин кайокя
1: не дин гдин гумара
0: аве аве
1: не ди ди
0: ди та сигжи нямзу жокко секунд дум ген та гирген
1: не ди ди ди тижи тетон ханда та хун жужина чу та ярче диркум до ма дың тын да тың та чу хто сын а жужина на тин ханчин хун чу та та гырзун сони на дым гырген ди та жертун се жина на дан дым гырген ди ростон да хачан баган цукку ю ка дан цук дан цухми се ю кму дан дым вар кым дан чи чин тун да дан нон кыр гордина чин гып зажин нон кыр гордина дым гын нан цын ди шон дан та хан зун да гын исин дети на чим мура дан да шку ян жин тыр калдаз гина
0: 그래 땅 우충 하나던데 우초산이 로투스군 되나 돈도쇼 그 처마가 다 바치라고 그심 고요지리 얼마년이나 와 그심 고요지리 이 나라 와 그심 칼라와즈 손이 양지디 샹디사 땅우조도 사양 시디사 있는데 시디나다 다 가사 샹리 나라 양지 창통다 다 쳇다 다 디 샹디사 인지나 양지디 샹라나니 지만 죽는 나라 담다 와 그심 녀가 님차 고모 뉴페티 차리 티와 그 우다장고 덤스기 주신 피카가나니와 그냐 지금 진이는 나 덤스기 저기 쳤어 피카 도스는 로스니 와그슈니 업젤라 와그슈 카마테니 와그슈 메스문데
1: 메릭 니르무슈노
0: 소니라 와그슈 요지 칼로와티다 그천라 통요 코스코 그때라 타양지 온근자마다 치 센니 와그슈 년 젊은 년세꾸노
1: 내리리리
0: 때라 타다 스디라 와그슈 천통정데 온근자마다 다오라 또 뉴 디자이너 년 디자이너 말아.
1: 어딘가 딘가.
0: 그렇구나. 다또 시그냠 조고야. 당고 추실이 실이 인지나라 요너리.
1: 리리리.
0: 추 마스터 갑디더니라와 그슈나. 다지 다티그노나다. 야스근부터 고고 조고 타이 다티그노나 녀와 그슈저고노. 더그 손이랑 우추라와 그슈 또 틀로 또 틀. 근데 자츠그랑스카타와 그슈 조조네와 그슈 람란나와 그슈 그리
1: 리리리 리 코딘체베 테나 아니게 샹츠든 주고던 다 줄렌츠든 주다란다모 테나 조테랑 아솔렌츠나 시다 땅 더거와 컴든이 양 조티츠든 땅 주고다 땅 지금 냠 주고 돌통 실 고사 니탄네 카브다노노 오체나 냥 탁반 특지 제시와인
0: 야야야
1: 야 세딩게 산칸 하제드나 티초치 긍기 되는 거 렌찬다 동점다는 주고 렌찬이 좀득 바든 돈점 바다시 돈점 바든 좀든 냥가 살제 바다시 땅 바다시 돈점 스타클 시도 땅 시타클 그건 그 세랑 땅 손 렌첸치이나
2: Қорғын өркіл алуын тіңге шуғпи сәрінгер.
3: Нянкінан ба тесу деймі. Тәріңні шырсығы не тұңне түгілу дадым бейцей неріні тұң, жарсығы да түг бейцейгі, өрсығы да түг бейцейв гейінла залық бәрі. Шуны тұңді шуғпи сәрінгер ленцін ласан бір ғапсыше. Қарыны бүгілі нямлы де өтір чығыттұрыла рамдығыттың кілікүң түнжір бейді ла кінділ тұңа соғчы шоғысы неба қайчын түңйо. Далу ны лұңи чангүй жуңа баңгу цықпей лу енла, үденім жәнде рұғчүр бейбей лу дың бұ ең ен. Шечіп жүжі Шичинпинге нямлы ден сұлғалі тесіңті дыңны, нямлы жетін лғыдір жебадың, нямлы тяпкүң дәхтегі жинан дейдіңйо. Шечіп жүжі Шичинпинге чыртын нұңвей қапшу ғытыр, нямлы шыңчын сөзі, нямлы дек бенжі еген мәчіл бір жемтур дыңадың, ғемцін сабри дың шуғни нендін, тымың пейді жила кінді дыңды, мұты дым байтып шені таблым зарбадыл. Дыны Чинлин тұңи де сұрчыны Чинчан зұң ен. Цайжы жәнде жары нұң жүжін әнчі зұңны тұңбі жағыр дыңбу де лу мұң бейрінгі додым дың сұңчуң шевцық шипа жеді, чорым чор тұңбіп лғбі десіліп ең.

0: ཀྱི བྱིན པ རེ རེ ནི དེ ཀྱི མོ ད ཡིན
1: དེ ཀྱི མོ ད རེ རེ ནི གང ཅུང ཀྱི སེན ཧྥ ཡིན
0: གང ཅུང སེན ཧྥ
2: ᱡᱟᱥᱟᱝ ᱥᱮᱵᱤ ᱧᱟᱱᱠᱷᱚᱱ ᱴᱚᱯᱟᱱᱟ ᱵᱟ ᱪᱷᱟᱱᱟ ᱵᱟᱨ ᱠᱮᱠᱷᱢ ᱡᱟᱝᱟ ᱛᱟᱨᱛᱟ ᱠᱮᱪᱷᱤ ᱠᱟᱱ ᱧᱟᱱᱞᱢ ᱛᱮ ᱡᱚᱡᱤᱢ ᱵᱟᱱᱫᱟ ᱱᱟᱥᱩ ᱥᱚᱨᱜᱩᱱ ᱡᱚᱱᱚᱵ ᱧᱟᱱᱴᱷᱤᱝ ᱠᱷᱚᱱ ᱚᱨᱠᱤ ᱞᱚᱝᱴᱷᱤᱝ ᱜᱮ ᱠᱟᱱᱡᱚᱱ ᱥᱟᱞᱟᱝ ᱜᱮ ᱞᱮᱥᱤᱝ ᱜᱤᱱ ᱛᱮᱨᱟᱝ ᱜᱮ ᱠᱟᱱᱡᱚᱱ ᱥᱟᱞᱟᱝ ᱜᱮ ᱞᱮᱱᱥᱤᱱ ᱫᱮᱝ ᱤᱪᱷᱮ ᱪᱷᱞᱟᱱ ᱫᱚᱱᱥᱤᱱ ᱛᱟᱝ ᱥᱚᱢᱫᱤᱜ ᱥᱤᱞᱟᱝ ᱠᱟᱨᱡᱚᱱ ᱱᱟᱢ ᱡᱤᱞᱜᱤᱱ ᱴᱚᱯᱟᱱᱟ ᱵᱟ ᱛᱮᱨᱟᱝ ᱭᱟᱝ ᱟᱥᱩ ᱱᱟᱨᱡᱤᱱ ᱛᱮ ᱴᱚᱝᱠᱤ ᱥᱚᱨᱜᱩᱱ ᱫᱟ ᱡᱟᱝᱫᱩᱜ ᱧᱚᱥᱚ ᱱᱟᱛᱚᱱ ᱥᱚᱱᱥᱚᱜ ᱠᱟᱢ ᱧᱮᱨᱫᱤᱱ ᱵᱟᱜ ᱰᱮᱢᱥᱤᱱ ᱛᱮᱱᱤᱜ ᱭᱤᱞᱜᱤᱱ ᱫᱟᱱᱟ ᱭᱚᱞ ᱛᱤᱠᱱᱟ ᱛᱟᱨᱛᱟ ᱟᱥᱩ ᱤᱧᱡᱱᱟ ᱭᱮᱥᱩ ᱨᱟ ᱜᱚᱞᱚᱠ ᱡᱮᱢᱠᱷᱤᱱ ᱫᱮ ᱧᱚᱱᱫᱤᱜ ᱛᱟᱝᱟ ᱠᱷᱟᱨᱪᱩ ᱥᱟᱪᱟ ᱜᱮ ᱪᱟᱥᱤ ᱫᱟᱱᱩ ᱜᱚ ᱛᱚᱱᱡᱤ ᱛᱚᱠ ᱰᱮᱢᱥᱤᱱ ᱜᱮ ᱱᱤᱥᱤᱱ ᱫᱮ ᱨᱤᱡᱞᱤᱱ ᱡᱤᱭᱟ
3: ᱭᱟᱪᱷᱚ ᱫᱮᱢᱩ ᱪᱚᱵ ᱫᱮᱢᱩ ᱫᱮᱢᱩ
2: ᱫᱮᱢᱩ ᱤᱱ ᱫᱮᱢᱩ ᱭᱟ ᱛᱤᱠᱱᱟ ᱛᱮᱨᱚ ᱪᱟᱥᱩᱱ ᱜᱚᱞᱚᱠ ᱰᱮᱢᱠᱷᱤᱱ ᱱᱤ ᱛᱟ ᱠᱤᱪᱷᱤ ᱛᱚᱱᱡᱤ ᱥᱤᱥ ᱠᱮᱨᱤᱭᱚ ᱭᱚ
3: ᱛᱟᱝᱜᱟ ᱪᱟᱣᱤᱱᱟ ᱜᱚᱞᱚᱠ ᱨᱟᱝ ᱥᱟᱜᱱᱤ ᱜᱮ ᱛᱟ ᱡᱩᱢᱩ ᱚᱢᱟᱜ ᱞᱤᱱᱩ ᱜᱮ ᱛᱟᱜᱟ ᱜᱚᱞᱚᱠ ᱚᱡᱟ ᱥᱮ ᱡᱤᱱᱫᱚᱢ ᱪᱮᱢᱟ
2: ᱨᱮ ᱪᱩᱧᱟ ᱪᱷᱟᱡᱟᱨ
3: ᱤᱧᱚᱝ ᱠᱷᱟᱢᱵᱟᱢ ᱥᱮᱨᱟ
2: ᱩᱱᱥᱮᱱᱟ ᱧᱟᱢᱞᱤᱠ ᱦᱚᱭ
3: ᱟᱝᱜᱟ ᱪᱟᱣᱱᱫᱚ ᱠᱚᱱᱥᱨᱮ
2: ᱨᱮ ᱠᱚᱱᱥᱮ ᱠᱟᱱᱟ ᱧᱤᱨᱭᱚ ᱥᱟᱱᱤ
3: ᱜᱚᱞᱚᱠ ᱨᱢᱟᱪᱤᱱ ᱡᱚᱱᱟ ᱧᱤᱨᱚᱱᱤᱥ
2: ᱨᱢᱟᱪᱤᱱ ᱡᱚᱱᱟ ᱧᱤᱨᱚᱱᱤᱥ
3: ᱨᱢᱟᱪᱤᱱ ᱡᱚᱱᱟ ᱧᱤᱨ
2: ᱨᱮ ᱪᱟᱥᱩᱱᱟᱱᱟ ᱫᱚᱢᱵᱤ ᱧᱮᱪᱷᱢᱩᱥ ᱜᱚᱱᱤᱥ
3: ᱟᱝᱜᱟ ᱪᱟᱣᱱᱟ ᱫᱚᱢᱵᱤ ᱧᱤᱯᱪᱚᱝ ᱟᱛᱢᱥ ᱜᱚ
2: ᱠᱚᱱᱥᱮ ᱧᱟᱢᱞᱤᱜ ᱱᱟᱢᱵᱟᱭ ᱱᱟ ᱧᱮᱪᱷᱤᱠᱤ ᱧᱤᱨ ᱜᱚ
3: ᱟᱝᱜᱟ ᱪᱟᱣ ᱛᱟᱜᱢ ᱧᱮᱪᱷᱤᱠ ᱱᱟ ᱵᱟᱡᱟᱝ ᱜᱩᱨᱮ
2: ᱚ ᱡᱮ ᱡᱮ
3: ᱠᱚᱱᱥ ᱪᱟᱝ ᱜᱩᱨᱮ
2: ᱡᱮ ᱡᱮ ᱛᱟᱱᱫᱮ ᱧᱮᱨᱤ ᱞᱩᱪᱢᱩᱥ ᱜᱚᱨᱟ
3: ᱧᱮᱨᱤ ᱞᱩ ᱛᱟ ᱠᱷᱥᱢ ᱛᱢᱥ ᱜᱚᱨ ᱫᱟᱣᱠ
2: ᱨᱮ ᱛᱟ ᱧᱮᱨᱤ ᱞᱩᱥᱢ ᱜᱚᱨᱱᱩ ᱜᱮ ᱱᱤᱥᱞᱟ ᱛᱤᱨ ᱚᱱᱟ ᱥᱚᱱᱞᱮ ᱨᱟᱢ ᱪᱷᱢᱩᱥ
3: ᱥᱚᱱᱞᱮ ᱨᱟᱫᱟ ᱪᱮᱪᱷᱤᱢ ᱠᱤᱪᱷᱤ ᱥᱟᱜ ᱫᱟ ᱢᱟᱪᱚ ᱠᱷᱥᱩᱱ ᱨᱟᱱ ᱨᱚ ᱛᱟ ᱫᱤ ᱪᱷᱟᱯ ᱪᱚᱱ ᱟᱫᱟ ᱡᱤᱱᱫᱤ ᱪᱷᱚᱜ ᱫᱮ ᱪᱤ ᱠᱷᱤᱱᱟ ᱨᱟᱡ ᱠᱚᱢ ᱥᱚᱱᱨᱟ ᱩᱥᱜᱱᱤ ᱛᱮᱱᱟ ᱫᱟ ᱛᱟ ᱥᱤ ᱛᱟ ᱞᱚᱱᱫᱚ ᱪᱚ ᱪᱮᱨᱟ ᱪᱮᱨᱟ ᱱᱤᱛᱟᱢ ᱥᱨᱮ
2: ᱫᱚ ᱨᱚᱝᱜᱤ ᱛᱷᱚᱱ ᱪᱤᱴᱟ ᱞᱤᱱᱱᱢ ᱪᱤᱜᱤ
3: ᱛᱟ ᱛᱷᱚᱱ ᱪᱤᱴᱟ ᱞᱤᱱᱱᱢ ᱫᱚ ᱪᱩᱝ ᱟᱪᱷᱟ ᱨᱚᱝᱜᱤ ᱛᱟ ᱨᱚᱝ ᱥᱟᱜᱱᱤ ᱜᱤᱛᱟᱱ ᱨᱩᱠᱣᱟ ᱜᱟᱜᱱᱤ ᱚᱢᱟ ᱫᱟ ᱥᱨᱟ ᱫᱤᱭᱚᱝ ᱫᱟ ᱞᱤᱛᱟ ᱜᱟᱛᱟ ᱠᱟᱨᱜᱤ ᱞᱤᱱᱩᱭ ᱠᱚᱱᱛᱟᱢ ᱥᱨᱮ ᱛᱟ ᱞᱤᱱᱩᱭ ᱠᱚᱱᱟ ᱩᱪᱷᱟ ᱜᱟ ᱛᱟ ᱛᱟᱝ ᱟᱪᱷᱟ ᱩᱫᱤᱱ ᱜᱚᱞ ᱜᱚᱡᱟᱨ ᱛᱟᱣ ᱥᱤᱱᱟ ᱛᱟ ᱱᱚᱱᱟ ᱪᱩᱜᱩᱛ ᱨᱮᱢᱩ ᱚᱥᱤᱨᱟ ᱛᱟᱜ ᱨᱮᱢᱩ ᱪᱷᱨᱟ ᱛᱟ ᱫᱟᱱᱭᱟ ᱪᱷᱩ ᱤᱱ ᱛᱟᱢ ᱥᱨᱮ ᱢᱚ ᱟ ᱛᱮ ᱫᱟ ᱛᱟᱠ ᱜᱮ ᱪᱷᱚᱱᱟᱯ ᱪᱟᱝ ᱜᱚᱱᱛᱟᱢ ᱥᱨᱮ
2: ᱨᱮ ᱛᱟᱱ ᱫᱟ ᱜᱚᱞ ᱚᱡᱟ ᱚᱯᱥᱤ ᱛᱟᱢᱟᱨ ᱛᱚ ᱪᱷᱟᱫ ᱜᱚᱱ
3: ᱛᱟ ᱛᱚᱢᱤᱱᱫᱟᱝ ᱪᱷᱚ ᱩᱱᱫᱤ ᱛᱟᱜ ᱠᱷᱟᱨᱠᱤᱢ ᱜᱚᱞ ᱠᱚ ᱛᱟ ᱱᱚᱨᱠᱷᱟ ᱥᱨᱠᱤᱢ ᱟ ᱨᱟᱝᱜᱤ ᱛᱟᱱ ᱫᱤ ᱱᱟᱜ ᱠᱷᱟᱜᱤ ᱥᱚᱨᱡᱤᱝ ᱜᱨᱠᱤᱢ ᱥᱮ ᱜᱚᱨᱟ ᱚᱱᱫᱟ ᱫᱚ ᱪᱷᱩ ᱫᱟ ᱛᱟᱨᱠᱤᱢ ᱜᱚᱱᱛᱟᱢ ᱥᱨᱮ так цоун дан руден гача жерпила кажи нан дар жерпинде мо мажан гачи жи сууз гин докта чи суу жерпита чи узан дан атаг ти хани такрге рынг куктан чи кыла кайна таңача ожана артауз гин дата ожа ргна бана сук кли гоне на чи конт пач самактан кити тена гача ра крге гомор на ата чап за гомор на тиан ар дагма бжина за чи па гани отм ни янг крге рже чата рынг сагни гитам жму омара тег жму чара дала сук кайна янг чи жерпила кажи чат кнара тондани тегам за чи па за крге ꯀꯣꯛꯆꯤ ꯀꯔꯒꯤ ꯊꯣꯡꯗꯥꯅꯥ ꯁꯤ ꯂꯤꯄꯣꯟ ꯁꯦꯖꯤꯃꯦ ꯀꯥꯟꯇꯥ ꯀꯥꯟꯇꯥ ꯇꯥꯝꯖꯥꯅꯥ ꯁꯤ ꯆꯤꯔꯥꯟ ꯇꯝꯖꯔꯦ ꯑ ꯇꯦꯅꯨ ꯆꯦꯡꯒꯗ ꯀꯔꯒꯤ ꯆꯤ ꯔꯦꯡꯒꯣꯛ ꯇꯥꯡ ꯁꯦꯖꯤꯃꯦ ꯀ ꯖꯦꯔꯄꯤꯂꯥ ꯀꯥꯅꯥ ꯆꯤ ꯒꯆꯥꯎ ꯗ ꯁꯥꯠ ꯂꯣꯟ ꯗꯥ ꯀꯣꯟ ꯗ ꯆꯤ ꯀꯇꯝ ꯒꯤ ꯑ ꯆꯤ ꯁꯥꯝ ꯗꯣꯟ ꯔꯣ ꯀꯥ
2: ꯔꯦ ꯔꯦ ꯇꯥ ꯃꯥꯡꯒꯤ ꯀꯂꯥ ꯀꯥꯅꯥ ꯁꯤ ꯃꯨꯖ ꯇꯥꯡ ꯗꯥ ꯂꯤꯟ
3: ꯃꯥꯡꯒꯤ ꯂꯥ ꯀꯥꯅꯥ ꯒꯆꯥꯎ ꯊꯥ ꯇꯣꯡ ꯗꯤ ꯆꯥꯁꯝ ꯖꯥ ꯇꯝ ꯁꯥꯡ ꯅꯥ ꯁꯤ ꯑ ꯆꯥꯁꯝ ꯖꯥ ꯇꯝ ꯇꯥꯡ ꯗꯥ ꯗ ꯂꯤꯟ ꯔꯦ ꯑ ꯇꯥꯡ ꯁꯤ
2: ꯗꯦ ꯁꯤ ꯁꯥꯖꯣꯡ ꯒꯤ ꯖꯥꯞ ꯆꯤꯔꯤ ꯅꯔꯦ ꯂꯥ
3: ꯇꯥ ꯊꯥ ꯇꯣꯡ ꯅꯥ ꯒꯆꯥꯎ ꯔꯪ ꯒꯤ ꯂꯥ ꯃꯥꯅꯥ ꯁꯤ ꯇꯥ ꯀꯥꯅꯤ ꯗꯥ ꯌꯥꯡ ꯁꯥꯖꯣꯡ ꯒꯤ ꯖꯥꯞ ꯆꯤꯔ ꯌꯣꯟ ꯅꯥ ꯁꯤ ꯁꯥꯖꯣꯡ ꯅꯥ ꯌꯥꯡ ꯖꯥ ꯖꯥꯞ ꯆꯤꯔ ꯇꯥ ꯒꯆꯥꯎ ꯔꯪ ꯒꯤ ꯔꯥ ꯆꯤ ꯃꯥꯔꯪ ꯒ ꯊꯦꯂꯤ ꯑꯣꯀꯥ ꯇꯤ ꯗꯥ ꯇꯥ ꯆꯤ ꯌꯣꯟ ꯇꯝ ꯁꯤ ꯔꯦ ꯑ
2: ᱡᱮ ᱡᱮ ᱛᱟ ᱥᱚᱝᱥᱚᱢ ᱛᱤᱱ ᱥᱚᱠ ᱛᱚᱱ ᱫᱮ ᱛᱟᱞᱩ ᱢᱟᱨᱛᱩ ᱭᱚᱱ ᱭᱚ
3: ᱛᱟᱞᱩ ᱢᱟᱨᱛᱩ ᱭᱚᱱ ᱭᱚ ᱟᱜᱟ ᱪᱚᱞᱚ ᱪᱟᱥ ᱠᱟᱥᱤᱜᱟ ᱛᱮ ᱪᱟ ᱛᱟᱝ ᱪᱚ ᱛᱟ ᱛᱷᱟᱝ ᱛᱷᱚᱱ ᱥᱤᱝ ᱜᱚᱞ ᱜᱚ ᱡᱟᱱ ᱫᱟᱨᱟ ᱛᱟᱜ ᱛᱤ ᱫᱤ ᱱᱚ ᱠᱷᱟᱥᱨ ᱠᱚᱢ ᱫᱟᱱᱤ ᱜᱟ ᱪᱤᱨᱚᱢ ᱛᱟ ᱛᱚ ᱪᱷᱤ ᱞᱚ ᱠᱷᱥᱢᱟ ᱢᱟ ᱩᱛᱟᱨ
2: ᱡᱮ ᱛᱟ ᱞᱩ ᱦᱚᱢᱟ ᱛᱟᱜᱟ ᱭᱚᱝᱜᱩ ᱜᱞᱟ ᱠᱟᱱᱤ ᱪᱤ ᱥᱚᱝᱛᱚᱢ ᱡᱤᱱ ᱥᱚᱠ ᱛᱟᱝ ᱥᱤᱜᱤ ᱫᱟᱞᱤ ᱭᱚᱝᱜᱩ ᱞᱟᱱᱩ
3: ᱛᱟᱝ ᱪᱚ ᱛᱷᱚᱱ ᱥᱤᱝ ᱜᱚᱢᱟ ᱡᱟᱱ ᱥᱤᱜᱨᱟ ᱪᱷᱟᱥᱩ ᱥᱟᱱ ᱫᱤᱞᱟ ᱜᱟ ᱥᱤᱜ ᱫᱟᱱ ᱥᱟᱥᱩ ᱠᱷᱟᱨᱜᱮ ᱭᱟᱝ ᱛᱷᱚᱱᱡᱤ ᱨᱟᱝᱜᱮ ᱛᱟᱱ ᱨᱚᱜᱞᱤ ᱜᱞᱤ ᱜᱚᱱ ᱛᱷᱚᱱᱡᱤ ᱱᱟᱵᱟ ᱱᱟᱥ ᱠᱩᱱᱫᱤ ᱛᱟᱝ ᱪᱤᱨᱚᱝ ᱠᱚ ᱛᱟᱝ ᱪᱚ ᱩᱥᱩᱱ ᱫᱟ ᱛᱮ ᱞᱚᱵᱡᱚᱝ ᱥᱮ ᱡᱤᱢᱮ ᱠᱚ ᱫᱮᱜᱮ ᱪᱤᱨ ᱞᱤᱜᱚ ᱠᱚ ᱛᱟᱝ ᱪᱤᱨ ᱥᱟᱨᱛ ᱞᱤᱜᱚ ᱠᱚ ᱛᱟᱞᱟ ᱥᱚ ᱠᱚᱛᱟ ᱞᱚᱵᱡᱚᱝ ᱢᱟᱜᱟ ᱡᱮᱪᱚ ᱠᱚ ᱛᱚᱥᱤᱨᱟ ᱱᱤᱜᱞᱟ ᱠᱟᱱᱤ ᱛᱟᱝ ᱪᱚ ᱪᱷᱚᱝᱜᱚ ᱞᱟ ᱠᱟᱢᱥᱟᱱᱟ ᱫᱤᱞᱟ ᱠᱟᱱᱟ ᱪᱤ ᱛᱟᱣᱨ ᱠᱚ ᱠᱚᱱᱟ ᱪᱤ ᱪᱷᱟᱢᱪᱷᱟᱝ ᱜᱟᱱ ᱫᱟ ᱠᱚᱥᱪᱩ ᱫᱟᱞᱤ ᱠᱟᱨᱜᱮ ᱴᱟᱨᱥ ᱭᱚᱱ ᱫᱤᱞᱟ ᱠᱟᱱᱤ ᱭᱟ ᱪᱤ ᱴᱟᱨᱡᱟᱜ ᱜᱟᱱ ᱫᱟ ᱪᱤ ᱠᱷᱤᱱᱟ ᱨᱟ ᱪᱮᱠ ᱛᱤᱥᱟ ᱪᱚ ᱢᱟᱜᱟ ᱡᱮ ᱠᱷᱤᱱᱤ ᱪᱷᱟᱯᱡᱟᱜ ᱜᱟᱱ ᱡᱚᱱᱤ ᱛᱟᱜ ᱠᱷᱟᱨᱜᱮ ᱭᱟ ᱪᱤ ᱛᱷᱟᱯᱪᱚᱝ ᱟᱱ ᱫᱤᱱᱟᱱ ᱫᱟ ᱠᱚᱱ ᱛᱟᱢᱭᱟ ᱢᱟᱜᱟ ᱭᱚ ᱠᱷᱤᱱᱤ ᱫᱟᱠᱟ ᱛᱟ ᱛᱤᱞᱟ ᱠᱟᱭᱱᱟ ᱪᱚ ᱠᱚᱛᱮ ᱨᱟᱝᱜᱮ ᱦᱟᱨᱟᱯ ᱥᱮ ᱪᱚ ᱛᱤᱞᱟ ᱠᱟᱱᱤ ᱭᱟ ᱡᱟᱯ ᱪᱮ ᱯᱟᱭᱟ ᱛᱟ ᱞᱚᱱᱤ ᱞᱚᱥᱤᱱᱟ ᱠᱷᱟᱨᱜᱮ ᱭᱟ ᱪᱤ ᱚᱪᱷ 나로 희곡다 로진도 제라 제라 그랬다가 뭐 좀 돈이 감수한 적 같다가 그렇게 돈진 것도 있잖아 다시 망아서 희곤우 다가 그렇게 돈 그렇게 가정나 그냥 다 나는 언진나보다나 나 가정 제목 제목 있는 모습 대누 진짜 시기 니라 가시나 신거 저 지 가득 시기 체즈 그래 저 다 돈이 감수한 지나 어 하라 잡적세 지메 그때가 저 그렇게 그렇게 잡종한 되네 나 좋다 지금 나봐 나 건강 건강 쇼 건강 돈 잡나 시암 쓰는 모습 야
2: 제제 다 콘센트 마니어 거 하나 키 좀 손이 리카르타 아니
3: 얼마나라 저 손이니까 년들 당아 저 얼마나 영어 저 산이가 그런 게 다 지금 좀 없이라서 좀 좀 뒤치치라서 건다라서 과연 손을 잡는 데 무슨 어 뒤는다 저 다 숨 쉬는 거 되셔는 거 저 지리라 또 무슨
2: 제 뒤나타 교랑 골고 오자라 네 가끔 등에 타니 Jambagligonura Rangaligonuniga Sikpa Sikchorela, Yana Rangatish Jantam Mandani Sutra Chachi Yonitamus.
3: Rita Engina, Harkum Kundishuanjina, the Pachir Harkum Ringjanji, the Harkum Ligon Mangoka, Tachir, the Oja Goloja Dingutimshana, Tamjum Oshira, the Dakar game, Rumichira, the Cochin Gondor, Sinonas, the Chitila Kaniko Chachioka, the Chitamus, Taka Tonsi Peter and Lakana Chotagarangi, Sahanigata, Shigligandita. Tongkong da jigoka singgong dan da da ding ga da suna ran di oma ga shog den dang je da di kher ge ni ngu chen ga da oma ga ton di ngu chet ngu yo chi ran o ja i da

0: 땀스러운가 냐고남바 통디 땀스러운가 시비 렌츠나 덩아치 체남라 렌츠 디트부당베위 제주주지 시진핑지 종위가친데 카우성라 중국 공산당 원인이 롱크루자 등 어른간 코를 땜들 시비 초토고 송실지 바당 제초루지 시진핑지 상해를 독시부는 급지 송실 가친라 돌능 첨부시지 바지급샤라
1: 다듬비 치 제트니는 빠르다 준비 돈통 주제비 된수 디더상 중공 중앙의 제초수치 야크티 주시 중앙 머리 주시 시진핑의 소미가 첸 중국 공천당의 원인이 루야당의 나코르베르 덴들시비

0: 마주치 비르스티 도라
1: 버피 워요 히르크 상캄
0: 리피 워요 젠조의 가르톤
1: 마주치 비 옌르지 제 쪽 쪽보
0: 쪽쪽 마주치 비 가스

야다드신담제

시 스톤기 삼 시디 다드미 스캉위 산자진 음흠 먹고 지스 니티나 치 아마장기 반자 치 아머 카프시통 문 니 칸니나 아머 카프당슨 미마타드셔지르 대노영 니 카프당나 아미 심크르셴너리 시스 Gergenchi, a dava doming good sisil setin. Ona chula topti go krisuntung. Nishika, chor gida yoka, jisir. A dava domana, visibly korwi, si chung si tung javre, topti go krisi. Ya, zhubo chung chung tsu, che chi ndang jam na? Thob chi go ka na rgu yu bi ma di sain jirir? Ril, dena, dawa dhomi ama ril.

0: 치우냐가 아치 세몬 토 센데레 세무와마오냐가 아치 니몬 토 센데레 스무청오냐가 아치 동몬 토 센데레 뜨거 노아스가 육러즈군데레 육러냐가 육러지스 센데레 뜨거장 노아스가 언저마스디 뜨러 산죽네레 뜨거 냔츠즈가 아치 세몬 토런 도마스데땅스 뜨거 육러지스가 아치 세몬토야 세몬토 세건조 모스테뜬타 세지종아 요거 호드 뜨거 세지종이 요거 톤당 뜨거 요라제스가 아치 세몬토 추 찰라 뜨치치나 나마드야제스 아치 세몬토가 나마티제 두과 마진토다 응어찰라 뜨치치지 아치 세몬토가 자땅이 욕라 제스크 나마니 허리다 땅스 드그 욕라 제스크 아치 스몬토 추 뚜꼬리 강긴조지나 뚜카키 용케인조지제스 아치 스몬토고지 나 뚜꼬리 강케인조지지 욕라 제스크 송딜 마고스 드가 아치 니몬토건 좀어스 땅스 드그 욕라 제스크 아치 니몬토야 니몬토 你跟着我在等他你这种啊有个胡子这个你这种啊有个痛的这个有个老家这个啊请你们从出下了的几天啊那么的家这个啊请你们从个那么的家我的话我认得的我起来的家这个啊请你们从个三等的有个老家这个那么你和你的等 德哥 요글라 제스카 아치 니몬토 추 뚜꼬리리 강킨조지나 뚜카케 용켄조지제스 아치 니몬토가 응어 뚜꼬리리 강켄조지지 요글라 제스카 송겔 마고스 德哥 아치 동몬초건 좀어뜻당 德哥 요글라 제스카 아치 동몬토야 동몬토 동건 좀어뜻당타 동지종아 요거 호우제스 德哥 동지종이 요거 톤당스 德哥 요글라 제스카 아치 동몬초 추 찰라 뜻지지나 나마 뜻지아지제스 아치 동몬초지 응어 찰라 뜻제베타 나마 뜻자야메지 노마라 돌은지가 마살라 유아틸리오송스 德哥 장도아성거 노마세리 돌소추 지아등스 德哥 장도아성아 고마즈구스 고만도 로종메제브적스 잼찰라 띠고 겐레즈 겐 샤브지 총체가 커져즈 년 투자다 고마 셀라진나다 요글라지스크 다지자 제저 잡지그더니 그이 다석 공특자다 고마 습등이 남사 카드가다 샤브지 총체 부릉기 띠고 코코네다 요글라지스크 다가 샤브지 총체 나지지 샤브지 총체 마초지리 띠고 나마제덕 띠고 나마 체롱이 아치 동몬초가 야사가 다이와 기등 너도다 따니 아치 똥먼터 아자선 총을 감으면나 너저오시야 지즈 아치 똥먼터 지 찍지라 주저 마셔다 마쇼 감오이야 지덕스 되게 자선 셉지 총지 속은 조지지 친조고 마셔다스 되게 장도 왔으나 치무 말랑 조스 치무 말랑티 녀께다 고즈 德哥 자오가 치무말랑데 요글라제스카 쳐서코뇽즈 송진년우다 요글라제스카 아치 동몬초지 아치 동몬초 자오소 뚜께 카간조조레 언이글라다 쇼바 스타즈그라 칸가치레 이그즈테주레즈 자오가 녀녀땡돌이 클그다 쇼바 스타즈그라 칸가치 이그즈그샹동초 카자다 뚜께 카가이송츠 德哥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 ཁྱི ཕྱི ཁྱི ཁྱི གུང ཁྱི ཁྱི གུང ཁྱི གུང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这个有了就是个东方村的，你看他就叫俺看过叫孙元正过日子，一些人呢，你叫孙元正当时，这个有了就是个东方村的，这不用说了，你到当时，这个把枪枪说，我们那不能说人家呢，给这个帮工了，你们上通讲嘛，你们得上班过挣钱。
1: 시르가르초신자위가르콩 로르가르로브시글리뉴리가르콩 시립저 데무조위가르콩 로세저 저충저위가르콩 나초 로르단세르비가르콩 조보 총총초 다다치초 나총시비에르가 틀렘친저 아르비에르가르콩가 참프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아로르가 제스튼잔

0: ཁྱི
1: ཁྱིས ཁྱིས ཁྱིས
0: ཁྱིས ཁྱིས ཁྱིས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我就能吃中吃的所总统长你要个所总跟所能不及冷的卡卡不给冷的那你把托训练给卡巴里那点个冷是跟过程 야겐 소놈 도질러 건 감상
1: 오 기나 데모
0: 데모 데모 겐라 데네 토마르 겐라 그 다 샤와른데 그 제성게 토닝 줄린선데 그 잔데 당른 이 데랑 이스 타동 그 글름데 뱀노 그냥 다 바니 과진 최신인
1: 오나 소게
0: 데네 니게 겐 데랑 글린선 디나 고르 야노 글랑 젠기나다 나야 소브자 등 소브주 타블름 지 달랑전다 다우스 고르 야요 데니 차랑한 손지나영 소소가 리스카나타니 로망한 거르 데니 소츠이니 소츠가 샤와라 수관된 게 크리안 로망한 거 데이터당 주 소브주 그 샤와가 냠뇽양 반점 좁아요 그 디한치니 아다 가슴이랑 데 손이나 그 다워 정도 그 최종 치 소종 통정은 니 반된 손지나영 시그 소소금 백한다 시금 요니 디한치니 나는 달로고 와른 달라영 그그 다소 중남바가 간디 난다 슈용니 그게 폐지식은 좀 보여니 너무 그렇게 섭자들 뜻을고 뒤진 거 섭전도 그 답해숑 그 점리라 속한데 손이나라 양 체랑 그 섭접 그 탈음라 속한데 시그럭리 쳇보여 그 이젠 그 되는 글엔 선디는가 다 체랑 그 섭자 등등이 체랑 그 섭접 그 탈음라 속한데 그니 타니 예친이야 그 남바지 그 잔즈가 통통돼 줘 라전다 타우스 고르자요 되는 도문을 간력 그 다 체랑 그 섬점 등 샤와 그 제름라 속한데 예친이야 그 남바조 카다즈가 그 삼리는가
1: 오나소 아니 룸체준이 유디비 리체 셈바 본헨제라 니곤 데렉 탐르슈지니 아니 나라네 다 경주니 나라 경주니 안에 보존 나케살크니 탈론 총치비 아 마텐데지 데 다다 롭촌다 만드닝갈로 다다 나츠살크 장니라 아 롭다 탑티니지리 아니 이거 만주 말은 탐치티네 다다다 만주 라사 기울럽다 어트나라 아니 정럽 체력이 로시다 아니 롭친 로니 아 추 로토기다 라사 기울라 아니 제존진이 아니 길겐케 아 칠리 텐지티네 다다다 발마로 니슈 당니 사실이 손라
0: 라사
1: 아니 이거 아 드니 만주 닌톤 예클로라 당아 보존 낙추 소종 갈미샹 에베 롭총세 테난다 아니 게킹키 링고 짬바이엘
0: 라서
1: 데니 에 따지름라 로솜 잔시케 롬냐체비 주점나 아니 존 로소주케 강한다 야 소톤 롬젠트 멤버 롬젠스 그러와 갑티디 늘라야 아니 로나 자시 어 롭치다 아니 체레 로레케 바 롭주바 언텐데케 인게 코치 데비엔라 아니 이거 어 로틱 담지네 소 존 로서 주케 로주바 또 내가 코치데 참치 로서 텐데케 인게 코치 데비 데 데니 닌도 쳐 인다와 이바 냉고 담지네 나 모스다 어 토담케 레네나 쇼테 로조케 인게 코 로체 빈베케 인게 코치 담보 어 당시 동마랑 간주 어 동케 양샹 팀보지 어 제빵 상태라 로마 납작 그때 다 되는지 어 근데

0: 되게 럽치 진게 거치 달로 톡 지름나 로 톡지 아니 데비 데니 니도 찌르케 나와 제바 좀 나다 소종 당위 스시용게 강하다 야 소종 럽춘이 봐 럽춘게 다 테노로라야 럽게 럽치 겜바타 땅지부 쇼지 요바 테니케 레닝겐 거치 데비일라
1: 나서
0: 에 된다니 옛날로 닌도 니케 좀긴 다와 중니 그 노노라니 돈 단주부케 다톤 존니 타당아 소존 룸쟁이바케 다롭지 옌데케 인게 거치다 더 근데 지디다 롭솔리카 요니 로니시타니 타 아니 그 롭지 겐베케 인게 거네로 쫑아자 다 근데 자신이라
1: 라서 드지치게 고는 길은 그 다섬점 시한 그 그렇게 샤와 그 제점 소점 그 제점 라서 관더 저 자신이 그 남바서 무슈트가 점제 나송더니 대런 그 렌츠 니능니 다조 제런 그 소접 그 탑름 땅더니 그 그 소자 그 그 소수 그 페이지라서 관더 중이 되니 갑다리죠 달랑저 소원들이 되나 참더니 제런 그 소자 다급 그 다워 종의 최종 치 소종 섬정 아니 반더 자신이 그 남바서 영 참조가 그럼 레나나
0: 올라서 저는 난주 소종 논쟁이 반대다 뭐마 지난 난주 소종 논쟁 담보 뭐도 요마 난주 소종 논쟁 담보 틀어야 아니 너무 만보치 너무 만보치 럽슈키치 베나노 논쟁 틀어 너무 숨돈하자 가디오리 대치디 아니 치 토담라 갈리침보라스 체네 아니 코름 땅위 스숑기 접결올라 난주 lomzhengi ba te sabjia chi taa tharungu isu nintu nikyo tsabgi dawa jibi ki tseba chiro nimu la ngonsu lupra te nyerzi la te dawa gubi ki tseba jibshi taa manzheng thangbo nimba simba se lorim yonsu zoba cha tsangmi tada loma taa tikto ngabja nishk targu la gergen jada churgu jabcho ke mana sumchu songi o tindi chi debi kita xingro marin ki lomzhen lupdu loma yons doba o tindi chi ri la
1: lotsa lotsa lotsa lotsa riri girgin koni taa ato kirga wajung nagcha chonchir sugdung lomzhen ni pa talu charang lopzo ino gu lopchan daga taa chi daga chashuk ni jachinyan kinamba zo tsamjurzgar lam tsamdi nang song tani di charang chonji na lopzo ri lopzo ina kirga lopcha ga zo taa zho to dame nanda, dhiglame nanda tani kirga lopcha ga tsoha nanda shuk sosun den gan kirgo gdi xing kirga lopcha chonji na lopcha ga laga ni lopcha ga jiga to dame yag pori yang na dhiglame zga yu kwa rinzi nyu ni chonji na hachang ga kachin bori na dani girgin ga taa chi chul lopchan daga jiga to dame nanda, dhiglame nanda daga kurzo ni jachinyan kinamba kada zga nyong yong ri na
0: 다 못다 소마라 난수 지동게 디솔람노레 유데바로와 다 무줄롭다테야 제 카스고리 지동게 디솔람노티 난수 덴디라스암데기
1: 그리
0: 서진케 메소메나 답도 켄지부 칼란종사타티 난수기 쪼와즈구 카레인스나 롭자 칸다 칸니어요 파콜라 로직이 잡종직다 서진케 다 렉차트 넘버 징고 그랬는데도 다 되긴 진비케 카틴 월라 아니 난주 스탑투케 공원에게니 스탑투체네 아니 데치스터 바트남이오나 아니 난주게 다다 로마타 길롭 용스토바 아니 퍼선 소바텐도 지용 그랬는데 통말 게 도시 던저치체네 다 난주 롭다 지탄케 소도 넘드니바데 넘드닝바 넘드닝 탐보케 소도 멤버 넘드닝케 아티솔람로 제티터리 아니 제파르토 랑로브데케 타 통원라게니 제 드기남노 서파텐데 즈요리 버나 간주가 길켄다베 차이가나 간주 타 팀소 덴디스고리 치죽직다 제보숨 스고리 치죽스나 다 로직이 놀라 간주 길켄케 실레 익죽 테마직 동고고리라
1: 네리
0: 아 트리 테니 제보숨세야테 통보 게나티케 군주라 제보치고리 군주 체당 된다. 어 텐데지. 아니 님바테 난조 롭친 칩이 탑달라. 롭치기 미바타가 지보치 거래라. 테니 진네 님바테 난조 롭치다 팅람네 난조 다른 가정 현에다 현지기 카리 탐남만 보시기 난조 롭 롭소라 샤비 제거래. 대체 된 난조게 현지기 민자타 강한 관심 gitgen soge haku gujita kechen bohendu ane tendeke chana ba yek toni ta nganzu gema ane logiki karso gurita legate jebok garma tende jandu gori gutsirke ta tsarba ta ane tetan dra ta ta nganzu tetigo tiga omari ane nganzu ki tada gitgen ki komi nganzu ki horemda ndigrim ane zimba masa ki gitgen ki komente ya nganzu ki ta chejuk jik da jebo som la ka chone ane gen la todam tenri chi zon zhugo ri la
1: nari
0: da te tibi genzin karin duksina ane tine lochung ke gergen maa chewa lupchiki nizab te la ya ane kunde yakbo se tukudu
1: nari
0: nim ne nganzu ke ta gergen zin yin bicha ne rani la ya karzu ta lupga ne yonde bi hidya yonde cha zang ta karso uri bugu tsola par jingu disimba rangni la ya ne ta hidya ke nipate dya chimbo zi meba ya na bugu la ne lupsen chida meba tembe chi tabi yin de du ya ne nganzu te la ta nembo chi chi zogo re la te chi du nganzu gerke ke todam ke toni ta dikso lamlu tet tabi rasi chingzin chi zogo yo ane loma ngoni chaya na ta loma la zogo tena nganzu loma zi yin bika ni meshi gyunju yakpota nyingdong la zungu, tzawa la zungu hori. Te chibi nganzu lupja gunlup kaansi ya jike nono ne nganzu gantungi lomi gyulam ki gardya lamlu tenri hansong zogwa tenda yore la. Ani tenri chi, ani loma kita ngaransu ki lup chidya rungi ki namjor chogo za maayin ba tando ngaransu ki towa, tando ngaransu ki meda me parkin rewe ki namjor go, tiziki chasang la ane nganzu tonan chini di loma tige nyakonga nye du kanji chi sama sa du kanji chi la sopi ta garjal jebo ki tende ki je zon di ane bugu tige tsola ta gwenju zangwe xinji yi du ti siya ta te la ka chobi nganzu ki gulong tende si chegi toni ane bugu tsola ya ta xidya yi gani yuante jigo mayen pa meshi gwenju zuwa zongne tende chenge te nganzu digi te tende chigi zuwa uog mohola so ta chi bi jirim no lo la nan zu ke kar zu ri ta da nan zu ta lo ta ji ki ko am chi je wa ji wa la
1: lo so
0: lo ma ji in lo bra ji nan ta chi zu lo bra ke tar po ke mi ji kar yin ba so ke dam se kar yin ma chu ta po ge de so ta lo bra ta kan zhe ji chi ni ya ta ten zhe zhe wa ji ko na ni nan zu yige ji yore, yige ji yate tanganzu lopri ki tamzik maobe lopra nzu bi kajo sunru re la
1: ya re la
0: tangbo te tangnyum si gore ta tangnyum si na ko gergen na re loma e na tsoma lega chok kanji gwane ane nganzu ki tangnyum chenpo tende go yu si gore la
1: ya re la
0: ane nipa te chok yon, chok yon si na ta terengar zon tang tang gerkab ke naranzu kito renglo ke mebe so gobi kinsim rem nolo la ane nganzu hidya yon di chugo mayin pa lu zar, nde zar, chong chuk la so beke ta nganzu chok mabu chigi ni zar so chong tila ane chok yon se ta tenri nganzu zo yo la
1: re nge niri
0: teni teke noni jang ane me su su la che chu re re che chu re re noni ta ka di la hidya rini la kebo yo ajo ka di la yan di zar la kebo re te chidu nganzu ki mikpa tala me ni toki ane che teke mna sojong xia tenwa yang, yang nganzu gali tekstu diago wari, tela nganzu purjong saha chigo wari la. Ani yugo yugo tena gari mekhi gunju pato chongwa soya, tatana nganzu tarpo ki mui yuri. Tatitu nganzu ki ta domsik yek tongni yuzena, tangnyum, chokyong, uilik, sekang, mtsekang wasagra. O, tena ki ta tanba korni ane nganzu lupra dhugi ta tende rasi rila kusya.
1: Laso. Nari didi, rei lakso gwaadhinsi kooni giringi chu taa lopchaga to tamsakpata gargi lopchaga tsonji nari dhiksu lamdagi kwaadhin zik ju tani lopchaga din tsonji naf chaga lakani giringi kondi zik la lomaga di zik yukataga ndani ga yang kargi dhiksu lamdagi kwaadhin zik ju tiyanchini ta chirga kichu lopchaga inanda, likungi inanda, tsukwa inanda nda sosu la tsik zik dotum yukwaari ye ju tiyanchini dhiklimga kwaadhin zik shawa yukwaari dhibjun tazun tsonji na hachanga kachembo di jenga chichu lopchaga tsonji nara ta kerangga lopchaga tablimla tsukwa yang 다 그렇게 냠뇽 땅 탑름 라스 관디 텐데다니 다 롭다가 또 도미난자 지금 그 코리난자 너도 저기 저기 과리 총원이 과리 드 드기원이 너무 그 거라리 대한진이다 영 소마 그근 소아인난자 더니 롭다가 그 시근 득진난다 너는 선지 다크민이나 그렇게 땅땅 자클라스 관다 그 소수 그 땅들아 단 통신이다 등이 소마근 소아인난자 시근 득진난다 너도 거라양 시그 당군치 땅들나 남사라고 지와다 원도 먹은 일도 쇼고 그때 저런 거다 소잔도 그 소마근 소아든 시근 득진 그 건더니 예신이 그 남바서 가다리나
0: 올라서 그때 당 무슨 롭자테나 몬체 아 로마 몬체 왔다 신도게 부구지 그치도 다 그럼 땅다 수용케 최탄부기 잡죠라 간주 여름께 로마 참말랑 계속 남록 때 차톤이 앞대와리 대체도 다다 간주기 부국게 처와이나 다 간주 로미게 사용 패션 줘봐 너 뜻이나 부국게 나란주기 고세 건조럽고 건조했다지 아니 대미게 간주럽주기 여지 다니 안티니기 남주 나란주기 니마르라 토텐솜 대인나오기 탄동 나란주틀라 초주기 카삽 써야지 라소브기 때 나도 코넘께 수용게다 언저준 팀포텐타니 나랑초기 부구스초기 아 가르소그리다 뭐 소위기 테라 근고 아니 표선 조보 시오 체어리라 텐데 체어리다 시도 간주 테크노니자 다 클럽버트 간주 다리 로브라스터바 다비차이나 아니 마오바 카초니 코넘께 토마르케니 참고 지용도 선반에 간주 로브라테라 보고 같이 니항 같이 게딩게 녹사 칸지 리서치사 칸지 아니 학파트 로칸 칸지 거리 아니 찬치 갤라자 칸지 거리 나 농이 나랑 속에 다 쳐다다 나랑 속에 젠저리 비 쳐다다 뭔 감지 비 쳐다 지세게 로칸 안 타는 나랑 속에 가서 우리 나도 로체 라서 비게 거기 차도 퍼숨 줘보다 좀 그래라 대체 두 안줄로 잡다 비켜야 나타 공개 맞아 공개 동초를 찍다 나 직창아 다시 맞아 돈에 안에 놓다 다다 무슨 저거 총알이
1: 나리 되지
0: 난 듣기 다 제가는 텐데스 리라 아니 농게 부그 도왔다 제가는 내가 가서 돈 계속 농을 긴저 돈 되게 아니 부그 총알아 다다 칼라사지라 근데 가우타니 고 말이 텐데스 리라
1: 나서 나서 나서서 간다 고니 간다 저 로마근 소아 다니 로자가 시근 즉진 로자가 도듬 들음 다스 관다긴 이타니 길긴 그 갑다가 망포리 능송 다니 저그 로자즈간 손나라 다지 고네라 니기 갑다이 노 그 로자 접쇼니 길긴 그 혼디라 로마가디 디노니 그 길긴 그 혼디인딘 손진양 다크 즈게즈 다 접쇼니 길긴 남바든 손진나 체리장 그 제르 대한치니 길긴 그 다 혼디인더근 즉팅근 이탄딘 손진양 다 야콥 게런디 시근 통신에 있고니 로자즈간 손진나가 로자 그 난크니 길긴 그 혼디인딘 즉팅이 과기 준대 손진 하장 그 같이 뭐 디엔 그 다 계랑아 손지나 길긴 그 혼딘 듯은 디코니 아 니흐 니와즈가 간다리 동구요니 난다조 인지나 지 통친다 양난데 도는 간다리 얘기였는데 타니 갑다즈가 통통이나
0: 나서 그렇지 다 길게 기쁜 된 세야트 통말링 기대 지운디 네스나 체운주 나조 겐 텐디라케 깔없이 체인도라
1: 나지
0: 테네가다 지금 롭치 가서 우리 간다지 로브라 간다지 친해야 다 포마트 게자 땡고니 점심 약본도 태용 것도 간다지 히어스나 로브라 체와네 로브칸 체와 많이 길긴 체와 있어 게자 텐데 여러와라
1: 네지
0: 네지 뒤에 나라서 다 로브라 드기 퍼섬 속고 로브리키 코리오 퍼섬 속고 누구야 퍼섬 속고 유바 다때 강시 때 양의 양도 윤의 윤의 파 파티다 파티당 고추나 조어든 나도 그긴라 토여로와 나 텐디스바 다 랑기야 티타와 텐데 지켜디 그긴 게 마시 군주 강라 안주기 다다 가서 우리 제보 제보 좀다 시죽직 대주고 많이 봐 랑이 경원이 차향만지 강톱 지톱게 나라기 견디비게 견랑 견디 타서 나지 로스토키 토니 로와 갈롬 세네 마손 탁 담바 세네 마손 덴디키 게더 시그요. 아니 테이바 마스 간조 로브리키 논이장 아 치드 포르투 총에게 게만 망보요리. 아 코나바케 아무티 간조게 헤티 텐데스 되네. 아 연제 망보티라

0: karasukuri nganzu nopso seya kumat temmeki gunju tang ane gunju tangwa hindu te laso beke tende ki tamche karasukuri rangu gyula yonden tende kye guba ta ane mayena ten togo beke ta jumzen tende mangbo wache ane cheti tende zonye bubu tsola karasukuri kanda jira ke kolong tende chego yo te chibi tongne nganzu nopla tabi tari chakana ma gena jada churko yori ane torim ke girgen ane chasang nganzo le chung jen jari ta chung ju la lo nishyo sa lo nishyo tsak tik sa ten jari ane chanyam ke lo sum ju suk som ten jari yin de di ta buka tisu la ta shijia yun de pusum suk pa yu diyan ta kun ju da tsewa ki lop so se ya te jik so chung ji ya te la lop ra tse ki lo nishyo na ke chen bori islam de gudu ten ju ta da kong la shubha nang dar ane nganzo di na lo ke jik chung che rin pe ke gyan la ten jari nganzo pili sa se wari la
1: 나서
0: 통제를 비다 어 공간도 나서 동으로 하는 통제를 봤습니다. 높이 포도 정확하게 이렇게 된지지 우리 아니 대단 아니 다다 개용 쉬시비 양 개용 쉬디비 나서 개나 어 약보던 저리 아니 코나 봤어 어 뒤수 컴바이 높다 놀아서 된지 쉬네 아니 나도 그 제와서야 다 간지 부라 어 간지 집에 좋은 거 그랬어 아니 된지 능지 된지 전에 이제 망보지 다 치치지 치네 코너 바초다 집행 제도 정보 지금 다 가지고 계속 붕기다 되게 파트비 그때 와서 돈이 다 된지 내가 내교라
1: 라서 라서 간고니 간락고 저 로트라그는 그 그게 길긴 거 혼데 인적진다 시가 같이 보이노 아 더니 그게 길긴 남바존 손진나라 시가 로브죽 그 니 로브죽 그 탑름라서 간다 형 하정 그 같이 보이노 로브드 그 저 로브자 접쇼 그 소수 그긴 페니드 다 이름은 양은 내가 가슈군다 그게 과든 좀인데 손진나 다 로브주 당 로브자긴 거 처럼 바 그 로브죽 그 탑름 등더니 길긴 남바 그 로브죽 그 탑름라서 간다라 시 하정 그러리오노 디신 그 소프트한 손진나라 조 그 길긴 거 혼데 있는 듯이 과즈기 고는도 또 하정 거 소리 대한신이 다군이 갑다시 선바 대진데 결항한 손진나 영 로만 본다라 다 소츠근 간 커 냠뇽양 판슴 조 바요니 다니 가성 되는 된 손진나 영 그 소자근이 되니 손나양 시 그 점지 판슴 조 바요니 데 뭐 탐질한 손진나 다 소츠 체는 그 소주 그 다름도 그 지게이다 땅이 너무 그 점지 판슴 조 바리 롱고노 네시 그 리오가 디창거 체랑거 섭접 그 타블 조 강탁즈가 나타 좀아인 더즈니 타니 야신양 그나바 갑다리나
0: 어라 나 타블록 타마스니 나 롭토치니 다 모로츠니 킬하그젠라 아니 땅 마신이 심바치 아니 시바네 데사 약제 용와타 텐제기 주름르와
1: 디시티미
0: 주름한 니게스나라 가서 달로브럭 타람 강아리 시 제가 스톤나 아니 이라 양양 코르와케 이게드나 저와세야 테리도
1: 나릴라
0: 알라 저와세야 테 잉그비코 좀세 아 다 강라지나 아니 나저 텐데스다면 것도 나 다다 부그기 아빠이 아니 럽티케 게라양리 럽조양리 다 텐데티 비차니 나저기 레가카지 레비 주름 노노라 다다 니츠 변나 유디바 람상 빅톤 럭싱기 타지비 이나리 홍어마 셈노라 파마 이나리 디자블로 유비 부고 이나리 총마 셈노라 다 약보스 타저 유나 땡간주 태섬리 벤나 간주 럽린 지금름정 다 차이나타 부고 잠잠라 다 하마테 마튼데 여르와 엔데 오스트거 땡디 다 부근들이 통바잠지 아 따초만 메르샤 초만도 초지지 마마 근데 게 그 데모시에 발레 아니 주 주진천에 주체인 아 근데 테나 카리나 그 페오 카리나 아니 콜 노야 부신토 아니 데 노야 부신 비토니 자와테 지난 저금도 세야게 부고테 로지 촌 아니 간주게 가서 그리 롭스게 미유 텐럼 득도아 다든 자발아 양지 난 속에 인겐데

0: ཁྱི ནམ་མོ인더 세고티나 다 테랑글린슨 디나니 체랑그 소브죽고 타블름더 쏘이다더니 다 로트라그 점디난자 셔근 코리기난자 안즈친난자 너 소수응이 타니 자신이야 그나마 봐서 가다리나 디는 지그드 간락가 테랑글린슨 더젤리 다 테랑글린슨 기나니 지그 저와도능이 타나 다롱 찰그 요산도 모라 요나탕 디젠그 지그드 다 체랑그 지그 가스브즈난자 영나 체랑그 샤난도 니 갑다즈가 통통리나
1: 오라스 아니 다 다시 우리 아 먼저 직접 소지 시딘 백에 아 난스 통매 삼두 만지 봐. 근데 이 라틴 보장 제한테 모서리 안에 라니 라 가긴 체비케 레네 다 그렇게 레네다 아 콜론 삼메케 고니 안에 너무 오케 게 용서 오케 누가 있음 그 돈에 다텔라 지와 그 돈에 아 안에 잘해 난지 간지 서치케 메베테다라야
0: 南皮亚波斯都住。嗯。他的开阳波就赢了。哪里？都说了说。那说。关键是讲了，听那点人格连成的。嗯嗯。我那说，你有了呀？俺就带他从我江州人去看，不给农村，给老百姓就去给领钱的哒。啊，从你罗芒不停的就去弄了呀，给俺那把出去。他们出去，开始不是领钱的，军将军。
2: 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人，那时候他就是一个
0: dewa yin da yin jo wani dina derang cherang sonji na yang da cherang ge sobzhub ge tablam dani kir ge sobcha ge jimri la sukwan da zo jachin yang kinamba zo kabda zga yagpuri nang song tiji chi gir gin dina jigita yang chir gir gina sonji na yang shawaran da ge chesan ge choning ge chulin cinda ge janda tanglan yi derang yisa taitung ge kilim de pewi jachin yang kinamba zo kabda li nong dala nyang tiba ni tiji chi xin yin
1: yo gen ka dixi
0: ya ya ni kib demo gen la
1: Oh, nika,
0: dhe la. Ya, chakhi dhe la.
1: Oh, nika.

랑랑게 지기 카차차이 냥니니 랑랑게 리카 디토 근홍 요과드 그거니 샤와 접준된 선이나 하정 그가 챔보레 지기긴 코나 카다이코노 데빈데 아다 렌선디나니 간락 롭접 그 탑름긴이 타니 카다드가 망보리 논달랑 주냐 그 남바존 선이나 롭종즈가 요과리 준된 선이 하정 그가 챔보레 야디나 되는 그 렌츤드가 참바 동호소송 그게 역사랑 그 참반다 영지 디츠근 거리 시근 참이고 디나쇼네기 디츠 담제라 로르그네 비던 가그 참반이 나시 주일

0: 야. 야, 다 저와 저와 무게라 멍신 드게 당이죠. 드게 손을 잡았어. 야, 저와 너와 무는 거. 저와 너와 무. 야, 저와 너와 무. 게르긴 티친다 남르.
1: 지위 티스틱 마라.
0: 저위 찍찍.
1: 아.
0: 어라.
1: 기위
0: 티스틱이나 다기 티스틱이고 다기 티스틱이라고. 아 거위 티스틱. 아 거위 티스틱 말.
1: 거는
0: 어디? 야 거다르. 아 기 티스틱이 있다. 저 지금 말. 저 티스틱이 이제 자트 티친데 뭐 자튼 티친데 뭐.
1: 다기 티스틱.
0: 아 거는 어디? 다 거는 어디? 야 티스틱 말. 거는 어디? 거다르 쳐와.
1: 다기 티에 기 말아.
0: 아 질러라 말. 다 당우야라 뜨게 드늘.
1: 니 말아.
0: 아니 말아. 니 말아. 다 주업 질리나 질라 특식인 얘기야. 아.
1: 저
0: 말아. 저 말아.
1: 좀.
0: 말 말아. 야라 야라 야라. 잼 토통.
1: 예.
0: 당우 잼 토통.
1: 든.
0: 당우 잼 토통. 득. 다르지?
1: 내가 시지 말이. 그 그게.
0: 그 말이야. 그니 잼 토통 다롱 잼 토통.
1: 저 한 발이.
0: 그 어떻게 하지 한 발이고. 길긴 그 뒤치나 다 그와 그 뒤치 한 발이고.
1: 다기 제일 저 한 발.
0: 어디 때 일하던 거 저런 게 샤이라 때 요칠 샤이라 때 그 길긴 자 나 그 아 길긴 그 뒤치는 자 때 히고 가지.
1: 어디 때
0: 어디. 자와 오 리리리 야야야 다 자와 지금 나를 강트 길긴 뒤치 히고네. 랑게르 티타와 이나 곰바르타나 길기옥 모렐라
1: 야기야
0: 다기 티에 쯧한 바 알레 다고 아게 티쯧한 바리고
1: 어디디 선바라 아게르기
0: 아리 하 야 저와 더 저와 응어 모리야 다 지금 케터 히기야 와무 말무 사오구나 나디 나츠 사토구나 저클
1: 들라시지 말이
0: 히지 말이 야 되는 저 갈 거고 아 와무 말무 사오구나 나디 나츠 사토구나 저나 조마리 조마 조마 지주 사잖아 조마요가
1: Oh,
0: let your marry go.
1: Okay,
0: yeah. A day to po, Juanjo Tenlinson on young Shargaret Mat of Tatato Ni, to a summer lentos, on the Gashar Shargang Sambago de Cook.
1: Okay,
0: yeah, Nico demo.
1: Oh, yeah,
0: yeah, demo. Yeah, to put you demoina.
2: Oh, demo.
0: Demo to put such a guns can young chasser on your two gun do digina.
2: Man,
0: Dolag, to put Jahu jumped another. Jahul Jamtura and Jahul Jamtundi
2: Jamtur
0: Jahul Jamturella. A re topo lyrics again.
2: Lyric
0: Tomas. Nare, topo tenanglins and Ashton Gasa Shea, Tomar tenanglins and the Gutan, the Toatom and the kids in the war. And Joe Mahi Mamus Hijama, Jekyll. Joe Mahi Mamus Hijama. Joe Mahi Mamus
2: Tadukuma,
0: you got teachers, eh? Yeah, to our Zambar can go. She's how she can go. Yeah, to a new amount of coal into Munjit's gun in the watch a hit go.
2: Yeah,
0: and damn keys in a certain Munjit.
2: And damn keys in a metro by mother.
0: Damki metro pama. Ya, Arjavnzins, na Arjavnzin, a jab, a rakat gasta jawas rejab, and Zakinzin as unzin. Arjavnzin. Arjavzun it out in jokes, ya, Jamzin. So, chickadee.
2: Long chaser.
0: A long shimmer. Дагы зу сачаны өніз қырта, чон долайынан жоқшығыр елази. Әрі?
2: Әрі?
0: Чу пайын жоқшығыр ел, жоқшығын, жоқарын, жоқарын шызғымаңғы?
2: Хары ба.
0: Хары?
2: Хан?
0: Хамар, сұқчы қызғызына.
2: Әрі ғыры ба.
0: Я, ғы ғары мар, я, ташыз көкі.
2: Тар.
0: Әрі?
2: Әрі,
0: тар. Әрі, тар го. Only a star, a jamzin, and a star, yeah? To a new murilla, to a new mulentano hatch on the kia, to a somba munugo. 저 아슴바 몽이초 호루가즈가 사무사무 카르콘에 근지 지금 나만이가 니샤이키나 지만이가 니샤이키 지금 남세시야도
2: 괜찮습니다
0: 제메가 제메낭이초 지금 지만이가 니샤 나만이가 제히되고
2: 야
0: 대화 총라 척바디 챔비 대화 토마스
2: क्या
0: हो पी दिन आती देर दानम की मसल ओली क्या हो पी दिन आती देर दोलाम की मसल देवा
2: चोंला
0: चपाती चिंबी देवा तो मसल इतने Дахуин жоржина чи тазык сачазга ми хорсуны жина чи се капартан гогы, капранчан тагалага капартан гогы.
2: Чихчигар.
0: Чихчигар гар. Яри, тани я хуин жоржина незга чик натан на кутан на инжина лорджига. Тани анчан тагалага капартан гогы.
2: Чихчигар не ба.
0: Чихчигар не. Арару, чихчигар не рела.
2: Чихчигар не.
0: Хчигни тхэр яа? Хчигни тхэр. Хчигни тхэр яа? Даны дачу ранги даны чи дуандаг гагэй мүз чи нян хазга тхэтон на инжина сазга капартан гога, сазга капартан гога, анжан тазга капартан гога. Хчигни тхэр. Хчигни тхэр. Хчигни тхэр сара?
2: Хчигни
0: нян тухба. Ари, ари, хчигни тхэр нян тухба ри. Хчигни тхэр манкан ри. Хчигни тхэр га мэхсул ри. Рэла? Ari, ya lantam no hajang dik. Yang tu jawa tu amuri?
2: Jawa amur mu.
0: Dua jawa amur? Ya. Ya, tani ngawa muningo. Ar ngawa muta kar rata cho. Kamu sendiri, samu sendiri.
2: Samu sendiri tangan
0: rata. Samu sendiri tangan rata ni. Cazga, gartak tu cik lenan tu, nara?
2: マルマンデンティナーデンティニャンデンティラムニオクコスクネルマルティアリリヤクメキヤヤダディナサムズンデゴヤチュソプタソニョマジソプタソマニョエレソタンブクモマタタチタチュ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ツ
0: Rangawa. Chakanjigago, and the Chushargan and Tongol and you did touch any genie. That you gonna catch your
2: own.
0: Yan Topsan Kalia. Chapcha Kalismaria, the Tolokal.
2: Tolok,
0: Chapcha, on the town, Yatani.
2: Twitter
0: Honey, Mamma Kitamo. Okay, Jaskik and Jab Tangamani, Higamega. Yatani
2: Tanita,
0: a massoon, so soon, so young, the shoe didn't tie ya. He tie at any
2: tonup,
0: are you? Togan of Kinon, Ton of the Laya. Tar New York, or New York, the Dangicho Shet on the Yata, had a threat to look, yeah. Takanzi? Tokermar. Tokher mar, tokher daur chongche te dangon chengi na kliu na mar, nde tai tok chongche te mo, tokher ge zong jilun, chazi.
2: Tokshang,
0: tokho, maso. Maso, tokho, tokshang, tokner chuf zi dang tai ya. Dani da atir ge zge tarang san na wano ge kliz gani wano gani gar.
2: Kardi
0: mar, kardi na wak sa chun mar zgre ya. Da mo hi ga.
2: Yehil,
0: yehil, kardgir, yehil,
2: yushu.
0: Ya, tani, dachig.
2: Yehil,
0: tango. Dach, kipetak, man. Golokkir. Golokkir, hari. Golokkir, hari. Zorungan shanchana kiltigo, dachig kuni zinuga kiltatikurgo. Ya, tani, jo maakhi, mamu, sivje maakhi, ya. Karma kangi titsetar. Kangrdi?
2: Benjo.
0: Dinjo, better.
2: Ole,
0: Chichi Hita.
2: Chin
0: Dang Jay Hita.
2: Ole,
0: choose on Sarah Chinga Yarlos Aluhininity. 그래 야 저보 자훌 잠초이나 아리 저보 자훌 잠초 샤가 안동 거브리고
2: 야
0: 저 샤가 안동 토스 템리시고
2: 야
0: 렌센 제만나가 시크르가스시니 그데모 저 컴바 요팅 추종 좀 하나 샤르겔링 오나 좋아야데모 야 저번에 바다양 뒤쪽 응거되는 렌츤다양 동참다니 저런 탈렌츤디 좀링간 커와라 제자 히던으로 저 스타클와 시글로치 저 스타클와 응적 체랑 동 손음 렌치니 남집 작은 남바 저 좀링간 건제니 당 제밀렌츤은 아저 다양 절 다히델

0: nga chu changma ge jinu yi gu ni ne di shu ni gen le ge ma ka da zi na
1: he go su de na thomas mang chu ke jengel ka chu ni per te to na ke chin zo na che zo te ji na da shu ni ka ge ta jengel ge yi gi na chu na gen ja yi gi de ju ha chang ke chin bu zi
0: ri
1: ta gen ja yi gi che ding ge gen ja yi gi jengel ge gen ja yi gi zi na jengel ge nang tun te sa wi gu ne shug nyaka ge nyang toptang ge tok nyang tang chonggo ne toptang angtang tang kapal angtang tianjin ni da golmu ge khajing tianjin ni gomu ta gochul yi su tianjin ni da gomu ta chi tang na ki lo ta chi si ji ge na de tianjin ni gomu ta chevuri ni ma tang ya na shira te ku ni ma jo chi chi ni ju gon tianjin ni tan di gasil di chu tar ma shi na ti yang ta bank jigna chungne gasil mashina de logon nun jura yana ta gom chigma chig chig kasu chig de de sawi ni ga wara tankli dragon gasil ta stoji chung dang na achi ta yigin dar ka yotang na ta chung di phantin wara gom kur nu ra yan chani ta gom kur kur ka wara ta kun ni shan nu tre gom ta chig tu ka ko chue ni na de yan chani log jang u tre Tianjin ta pansin shugni ka ge song dali ta inkri shu no lo ter ta mni ta shu lo nda injina ra ne king lo ta ra yang na ti lin to ju ma na ta nong chang kong ra ja chu ma thung ti mo ra de no na ta ja thung se kong da ge song dali ta ta ge cha ding ge yang na lo yang na ne king lo ta ra song na nong chang kong ja chu thung ti mo de ji de no na ta che ik no na chu ni ta ta inkri ge lo me li ti na Da zong da qi tang ke lu mi jin na ma yo na de sao zu mo xi jin na ma yo na a pan sin wa ge jie yi dang yo na de ka sao mi dang na ma meng cheng keng ge song da lin lu de jia qu ma tun de mo dian qin ni pan sin wa ra jue zhi song dang na da qi ni pe de song da li ta chen ting ge ta zu jie da li ya ra xia ti gong de mo de na ya ra jia chu mo ru qu ge ka wa ra ngo qi tu mo song da li ta di bian heng ge yi gin de ka cang ma ta gong de bian heng ge yi gin de ka cang ma ti da li ta chu mang chu ke cheng zin na ta ke ti chu ni ya ke ti chu nan tu lo lo sum gwa chu ta chu tang ge den di tan ke ke do ni ti ni ti na ka sa dai ju jun da ma tu mu ina ti an chi ni yang ni ra mo chung ka sha ti ti na to chu ni ki la ka ni ja ka tu chu ti ha chang ka khu un ti mu ge de na na chu chang ma ni pa ta nim ju gun cha da se ji na ta a mang chu cheng ke so jin di ka o chu chang ma ge tan di shu ni ka ge doingi menba yana zinzu goni yara shetki jinama tumu yotona machu chatun rokchi manar sonda ni yitga tsama chichi ni yitana gaisa doingi menba yana nona zin tumu yopana den khu den na yimba na timu ina machi te chatun rokchu chatun ma ja ti hanchini chatun rokchi motun motik te je ku chatun danda tai na ngenda khirgun timu zuri
0: ji ji tinya ona mangchu ke jing ge chona yang chung ge hipsha munyuwa zo ge Again, like a shuni, Jan Tumor Rokjurke, among Tul Jenneke, Jew Hunde, Jokunika Troa, among Tunga Jujetang, Machisakan Tonina, Dishoni Maraka Dazina.
1: Re, Tenona, Jatungus on the left, Tanker Tarangachi, and the Korum Tara Jokurka, Ta among Tuk Jenneke Jujetangana, Jastunga, among Tunga Jujeniga, Ta Daju Daga. In I am Sundale, among Tuk. Jengil ke chujin da song dali ta, dobdak ke song dali, wanjur tang na, kipin na zhuwa, jia taikir yu nu tamu zi. Deno na, uchun di, wanjur a gakir yu nu ge, dobdak mana shpian juji na, ta, jenu gu gulmun da, kagum chua ge, si, kachin nu gu tamu zi. Deno na, ngachi bjaatim orokchu yi kuri ka, thomir chotin dar ka, ngachi song dali, ta, dobdak mana ge, ta gom chen nu da, lenju tang ya na, Kirk song that in Chuan Dung, and I could keep in the song to each other, don't the Gatina zone. Then on a among Turk, Jenga Kujuja, Manshita Tama, Chelsea Jinata, Moshi, Moshi, or a song of the Mug, Jujia Tadren. Then on a day song that Dumdri Nuga, Ta Tendandu, Toga, Tikuga, Jatum Rokchin Managar, and Commerce on that Dumdri at Tine, Tianchini, Ta Jotunda song that Dumdri Dari Takjatani, Ta. Dobdak manna ge songda kepen tang yana, mali ge kepen tang yana, ke ge songda huanjun di zhungku te songde songchubi nu tamu zin.
0: Re kwa zhinti. Re gen lakka gong nindamu xebti ngang ni xe nu tiji qe xe bayan. 진틀 망출 징그 차코니 잔츠마 로흐르게 망와나 샤와 치틀 리지는 디쇼니 카다레나
1: 헤 테노나 다 너추 다 잔츠마 로흐르 그 샤안데니나 당치 수 망출 징그 쇼나니 아 다춘디 초아야지 당나 최총 배지 그 너땅땡달이 다 망와이나 추거나 다추 망출 징그 조진다 지 망누던 모들 진용 조지민 디모들 테노나 토머는 너치 송달이다 탈름 망아듯이 달다 아 다송달 자툼 텀릭 벤적 쇼군데 니아즈노 주터 치클라카니 다송달 망 망쪽 거 송달이 망툴 제는 근디 쇼크 자툼 그 니시 책임지 주라 아다 망툴 제는 세고 디코콤 제육 그 자툼 당 십샤 들가 시주 대한정 수음 치 송달 그거 지었다 니 송달이다 아망클 쟁그 조진도 진용한 조준 딜라카 니엔도 주테인 그래서 조진아 다 정말 송달이다 아 주 망망 쳤고 송달이 다 가슬 반츠나 골무드 그치 고도나 살등 그 송달이 그제기도 치인저 고니나 영나 다디 녹도 치이땅 클리 고니나 아 디슈쿠르크 다 히프샤트르카 옐라 뇨트노 도무즈 아 대한진이 니아무라카니 마치 샤식라카니 너치 송달이 자트 모록치 그 고름더 송달이 아 다송달이 망트 쟁의 그 교육 채치 등 아 연아 디스티니 달이 너치 송달이 다 아 치 펜슨 속박 고니 다 너치 망트 쟁의 그 교진더 그 드그제도 되기 달이 다 교든더 보이나나 디톡더 교든더 넘드기 춘 넘드기 디톡더 접주라 연아 자트 모록치 있고는 만나더 그 어른 그 캐펜더 연아 골무 마동아 돈 어떻게 논무지 그거 점튼 개강대 송치위 주 뜻이기 대당 쇼라 송달에 너치 송달이다 아다 쉐트 망아드 쉐달이 찬리기 당연아 아니 탈름 망아드 쉐달이 잘음 소소 쳇득 당연아 너가 쉐달이 다 도득 그 송달이 자츠 올롬데이나 죽 자츠 오록추이나 죽 디 람르기나 죽 너가 답디 튼지 디안체니 송달이 다 용주 답디 문누가 만나타요나 아다 람트르티 가랑누가 망츠가 아다 송달이 탈름 남바 망아드 길달이 그초 달름니 자트 모르크추 당나 자트 모론데 도주 뜻이 데나나 자트 모르크춘 더 송달이 아망툴 쟁의 그 조제 접고리카 도물 송달이 같이 아랑니 그 자트 그 기샤 당나 자트 니안도 수 송달이 다 샤가 요코드 길달이 다 쳇쪽 데인직 당나 환줄 그 데인직 다 춘디 디슈가 니아가 강력은 던지 데나나 다 지금터 주 다 데런 그 조회 아예십 당나 자츠 몰롬제 단디 능거 능신들 그 참마 쇼디기 달리 지금터 춘디나나 수치들 세지나 다 추 참마 그 희고너가 나인가 그 희고너가 나카가 자투가 뜻나바도 집셔주인 지치어 세지나다 망출 쟁글라카니 어딘흥더글라카니 아나카가 흠터 시 같이 마들이 지치어 세지나 다 반성하러 주는 거 제이기 땅이나 아 제이 그 제누가 만나가 톱탕가 언탕탕이나 만나가 다 골무가 가정당 로그당이나 뒤쳤을 같이 아니글라카니 골무터 치달이 할 거니나 어떻지 선바글라카니 반성하라 다 카베이 누라요나 토치그 디안치니 아다 아니글라 칸치스지나 다추 로클라카르 쳇튼가 망투크 쳇는데 라카 론데 아추 단디 첨큰 그 송단디 자츠토노이 로그인지나 쳇지나 아니큰 그 록타라 송나 다 자치 주제 서거 지존데 모이나 다 아니큰 그 간디 첨큰 그 자츠톤도 모르 디코가 가스 로그인데 토노도 모이나 자츠 모토모터 디안치니 다 로클라카니 아추 논더 땡클리 시멘트 모이난다 양 어춘디야라 리아치 삼존 토모드르 어더 니야무스 쌈바글라카니 추다 뜨시리 코리카 단디운디 디춘디글라카니 님죽고사 치시드라 쿠쳇탄 그 디츠글라카니 추 망트크 쳔글 조진다 타우진이나 루 쌈그나니 타송다 다 가이나 춘티무르 디 루스마 하나 다 송나요 거기 뜨시르 그 디인랑 지 참석 중이라마 때문에 어떤 어그치 다 고무트 마시나 영어 학자트 디 돈 대진라마요나 와라 이긴 대진라마 때문에 마시나요 디 뜨이 뜨실 그 디인트 ཁྱི ཕྱད མམ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0: 나는 베이징에 디스로 종하인.
1: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2: 아갤럭시 익사른기르.
3: 냥크남바 치수데모. 대릉네 시르시가 다든비 치니르니 땅 야르시가 다득비 치가 오르시가 다득비 치유게 연라 잘흑바리 슈니 예치 산질 렌슨라 냠버 갑사샤 이릉 메하르 첸퉁캉가 치니르 치기닌 니슬 베버지그나 이릉가 선전 페제 시치 양기닌들 멍거 이릉기 니퍼르데 능케제 텐질 땅 지기들 도브히라 송치브셰발리 제무이제 점지라 긍슝다 만법 동마롱세르 Pezi Shichi Yang Nyantar, Yilang Ga Jayung Zu Tsuk Tang, Terli Nyam Yiv Jitin Shi Gur Shi Kup Shai Jir. Yilang Shuk Ji Jimil Chuta, Khormu Tsu Tsunga Ga Yang Shir Gun Ji Ba Tang, Dor Nam Shir Tunga Gu Lhar Su Shi Ba Su Tundag Gai Chin La, Aram Jin Gendal Tunga Yo. Ari Shuk Jin Tan Tang Gai Yang, Yilang Gi Njayu Perim Chuta, Jimji Lun Jin Ba Masil, Nguan Khu Li Ga Bar Shi Yo Sir. Pezi Shichi Yang Gi Shai Jir. Yilang Yakub Nankil Ni Jimuji Shetub Tang Jimji Lam Gani Jidir Shi Chukjang Cheli Mambi Damshil Bini Jimuji Jimji La Mambib Tungmarong Sir. Kip Shajir, Tanjil Tang Nankij Shigdil Dubhi La Songchub Sheba Na Yilang Mungi Nivla Tsoni Shena Hajang Gangang Chewa Shigin Sir. Nyilam Jangawa Langkub Pezi Shichang Kip Shajir, Jashuk Ji Nankij Nunghi Tang Shichuk Sang Sang Ta Tangwar Tani Yilang Jibsha Dome Ta Tungdoba Yin Yang. Yilangga tuanjil kandang zoli dekhaggi amagchik kaabsa ngizi kondun songzin shi de rang yakabda gika khurwar yuetab shi wasir. Kishwe jir, jashuk jya nikung mangji rikwe tai jian jabgul di yilangga loghi tang nikung kondun gakagla chayta jigijang. Sijungi sanzin dekhagdang tanjur shi khang mangchuk jya zhugandag zunlan shi ni jirsi logandun tang tuanjil gorim songzin tapar shi wasir.

팔레스타인 전통 큰기 지니르 직니는 적바다나 예스르 제마홍기 닌더 자시 사클몽우 와르능 잡글시 대뇽 트리영 팔레스타인 제마 제니 제남도 허와당 자영 멍멍불 미프유엘 적바다나 예스르 제마홍기 닌더 자샤 콰르제 도멍 토킹시글라 와르능 잡글시 대 머제 제남도 허와당 멍멍불 미포 자샤 사클로 위슈 누세레 테 예제르비 가르시엘랑 쿠르시글라 와르능 잡글시데 머니 젠름데 호르와당 머즈라미포 팔레스타인 자샤 사케 제멍 송데 크기 치니르 치그닌 사이드크베니 제제 리드 머니 닌티 슈그버 자샤 콰르제 와르능 잡글 테비도 큰거 시그루 초데 웬부 치그니 바당 데뜨그니 자다니던 코니제 시바제레셀 니츠랑이스 통킨티 제제 이스라엘 문명남지 도멍 토킹들 퍼른들 심팡셀 팔레스타인 이슬람 고글 링글 하마스 예사적 베니 이스라엘 문홍거 와능 잡굴리 김층 지그 자마 지그 젠름도 허와데나 원심 젠물 지 지그출 송비 느니 인시 골탐 동아당 이스라엘 지그출 참족비 젠튼 능메드 지그바당 겐칠메버 미스르 팀르 리그질 사르추 제셰트 블그터시 버르쮸엔즈기시 Хамасы арыптын эсилинде Якуб Жантык ки шачул пени чаша сакыты марсул кыгынгы кушы гипа масыл гелечи чы цугути тамчык нижин денган чы сайчул шы бир кылма тунги пен бол кылдын эсире жити тилен жайын дами чаша сакыты төтүн буй ци нерчигнен жыг би жетин хатарна нитун нерна луда жыбыр чаши чыгсу самжук би терим дын би тентин нидин та жерваны зун эсире жамхунги Чаша сакы тэппэ би шачуэлли мэхтунг шигдэн дядэн рэбжил штэнлэм тэхурватэн мэхтунг сымдэн дэндя губжилла мэпхуэл.

0: 야 저거 디모
1: 지금 다시 디모이나
0: 아 디모 디모
1: 동거는 저거든 도른 거 되지
0: 응 도른 거 정도 상자 로로스 구나 저긴 거
1: 오 야야야 다 또 저러 되는 도마 저동아 쳤음 뭐 또 이러 저 리콘 소속에 리시만나 건좀 봐 용안 남는 태동지 혼자나 가도 갈 수 없을 거네
0: 야 거든 지혜더니
1: 저번에 또 냥케 용화양 찍었나 얘 게드근 남바요 태동 로장은 혼자나 찍었나 얘
0: 아리
1: 통지금은 그 가든다 상진 손이게 동네 냥는 지나 가든 냥는 지나 찍어 먹던가
0: 그래야 요는 말했다 정말 동네 내는 뜨거고
1: 오야야
0: 손지 소라 가든 이게 냥는 자다 다가로 따다서 군도는 메바
1: 오 따다이나 따이 저거나 따니 찍통
0: 야 갑지 미리스나 고르다 디모
1: 야 디모

야트고남바 데나 데릉그 리츠는데 그 지토민 참비르 길어와 토릉글릉비 성자 로로스군우가 망런데인 망런데인 다리그리스는데 지니 소스른 참비르 지석거 삼킨지 로고요나 감디티스톰 코르 담진시니 리츠는데 버가브스스

0: 야 접대모
1: 어대모
0: 야 졸리 승진아 시달레라와 토릉글릉비 상자 로로스 군우가 만난다서 자커지인
1: 어대초 건담바다 페랑로마다 세메로마 다나솔라 소과 탄자라 로스스테네
0: 아디
1: 어린사 지나테 제잖아 조금테 소베레
0: 야종나 조금도 레영즈레 레영디냐 홍자 자시 난숨세니 얼마 그 로치세니 마리가 마들고
1: 로치
0: 동아리가 얼마 로치
1: 오야 티치 사진나 티치다나
0: 로치 그 홍자 자시 난숨 야한데 갑자기 밀리스나 고르기라고
1: 야야
0: 야디모
1: 야디모

야트코나바타나 코네 나바

0: ᱟᱨᱜᱚᱵᱡᱟᱱᱫᱟ ᱠᱟᱪᱷᱱᱟᱨᱟᱝᱡᱤᱱ ᱤᱱᱥᱩᱱ ᱫᱚ ᱡᱩᱥᱛᱟᱱᱤ ᱠᱷᱤᱯᱷᱚᱡᱮ ᱠᱚᱠ ᱭᱟ ᱛᱟᱭᱱᱟ ᱱᱜᱟᱱᱫᱤ ᱥᱛᱟᱝᱫᱟᱱᱤ ᱤᱱᱡᱤᱱᱟ ᱥᱤᱢᱠᱟᱝ ᱠᱟᱨᱪᱤᱭᱟᱱᱤ ᱢᱟᱡ ᱠᱷᱟᱨᱤ ᱱᱟᱜᱪᱤ ᱢᱟᱨᱪᱚᱝ ᱛᱟᱨᱫᱟ ᱟᱡᱜ ᱛᱤᱵᱫᱟᱛᱤᱝᱤᱱᱤ ᱢᱩᱯᱷᱪᱟᱛ ᱫᱚ ᱯᱤᱭᱟᱨᱠᱟ ᱪᱟᱱᱫᱟ ᱟᱨᱡᱚᱱ ᱫᱚ ᱯᱤᱭᱟᱨᱱᱤᱭᱟᱝ ᱛᱟᱢᱫᱟ ᱠᱟᱠᱚ ᱠᱤᱢᱟᱜ ᱥᱟᱝᱪᱚᱝ ᱢᱚᱭ ᱫᱟᱞᱤ ᱜᱟᱞᱚᱡᱤ ᱢᱤ ᱢᱟᱨᱠᱚᱝ ᱥᱛᱟᱝ ᱢᱟᱭ ᱫᱟᱞᱤ ᱢᱚ ᱠᱟᱥᱢ ᱥᱟᱝ ᱢᱤ ᱠᱟᱯ ᱫᱟᱡᱜᱨᱟ ᱢᱚ ᱠᱟᱞᱜ ᱥᱟᱝ ᱢᱤ ᱪᱚᱯ ᱟᱡᱜ ᱥᱮᱢᱤ ᱫᱟᱞᱤ ᱛᱟᱢᱮ ᱛᱚ ᱠᱟᱨᱢᱟᱨ ᱯᱟᱝ ᱟᱵᱡᱟᱱᱟ ᱠᱚᱴᱮᱡ ᱢᱚ ᱣᱟᱨᱱᱟᱝ ᱠᱟᱢᱟᱨ ᱡᱤᱜᱱᱟ ᱡᱤᱠᱟᱨ ᱛᱟᱝ ᱫᱟᱱᱤ ᱢᱟᱨᱟᱠ ᱥᱤᱯᱥᱟ ᱡᱤᱨᱪᱤᱨ ᱭᱟ ᱛᱟᱭᱱᱟ ᱩᱪᱩᱱᱡᱤᱠ ᱱᱟ ᱠᱷᱛᱟᱢ ᱜᱚ ᱠᱟ ᱠᱷᱩᱭᱟ ᱚᱭᱟ ᱠᱷᱛᱟᱢ ᱛᱟᱯᱥᱟᱱᱟ ᱠᱟᱨᱜᱮ ᱫᱚᱥᱚᱝ ᱫᱟᱛᱟᱝ ᱤᱱᱤ ᱠᱟᱨᱜᱮ ᱡᱤᱛ ᱱᱟ ᱠᱷᱛᱟᱢ ᱜᱚ ᱠᱟ ᱠᱷᱩᱭᱟ ᱠᱷᱛᱟᱢ ᱠᱟ ᱪᱟᱯᱥᱟᱱᱟ ᱠᱟᱨᱜᱮ ᱥᱚᱢ ᱫᱟᱡᱜᱱᱤ ᱠᱚᱨᱢᱡᱤᱜ ᱭᱚᱱᱚᱱ ᱫᱮ ᱤᱱᱡᱤᱱᱟ ᱱᱟ ᱠᱷᱩᱭᱟ ᱠᱟ ᱚᱨᱟᱞᱢ ᱭᱮᱱᱨᱤ ᱫᱚᱥᱟ ᱠᱷᱩᱭᱟ ᱭᱟᱢᱩᱠᱥᱟᱱ ᱞᱢ ᱭᱮᱱᱨᱤ ᱫᱟᱥᱱᱟᱨ ᱣᱟᱛᱟᱨ ᱱᱟᱡ ᱜᱮᱱᱨᱤ ᱫᱚᱥᱟᱨ ᱣᱟ ᱠᱷᱩᱭᱟ ᱱᱟᱡ ᱜᱮᱱᱨᱤ ᱭᱮᱱᱟ ᱥᱚᱢ ᱫᱟᱛᱟᱝ ᱤᱱᱤ ᱤᱱᱡᱤᱱᱟ ᱚ ᱭᱟᱝ ᱠᱟᱭᱟᱝ ᱨᱟᱲ ᱜᱚ ᱵᱡᱟᱱ ᱫᱤ ᱛᱟᱝ ᱱᱤ ᱠᱷᱤᱯᱥᱟᱱ ᱱᱟ ᱭᱮᱱᱟ ᱠᱟᱭᱟᱝ ᱨᱟᱲ ᱜᱚ ᱵᱡᱟ ᱡᱮᱨ ᱡᱩᱱ ᱫᱟ ᱤᱱᱡᱤᱱᱟ ᱥᱩᱢᱩᱱ ᱱᱟ ᱢᱚᱠᱥᱢ ᱜᱟᱨᱟᱝ ᱥᱟᱞᱟ ᱤᱱᱡᱤᱱᱟ ᱛᱟ ᱠᱷᱟ ᱠᱟᱝ ᱡᱤᱱ ᱚ ᱯᱟᱥᱟᱝ ᱜᱚ ᱯᱟᱥᱟ ᱠᱟᱝ ᱨᱟ ᱠᱟᱨ ᱩᱜᱩᱨ ᱥᱤᱜᱢ ᱛᱚᱥᱟᱱᱟ ᱭᱚᱫᱤ ᱠᱚ ᱯᱷᱟᱢ ᱠᱟᱨ ᱯᱷᱚᱴᱟᱝ ᱢᱟᱨ ᱩᱜ ᱥᱮᱨ ᱛᱚᱠᱟᱱ ᱡᱤᱥᱟᱱᱟ ᱭᱚᱫᱤ ᱱᱟ ᱟᱨᱪᱮ ᱫᱤ ᱫᱮ ᱫᱤ ᱠᱚᱱᱴᱤᱜ ᱢᱚ ᱭᱟᱜ ᱫᱤ ᱥᱚᱨᱫᱤ ᱦᱟᱞᱟᱝ ᱠᱮᱥᱨ ᱪᱮ ᱞᱤᱨ ᱫᱮ ᱭᱚᱫᱤ ᱢᱟᱱᱴᱤᱜ ᱢᱚ ᱭᱟᱜ ᱤ ᱥᱚᱨ ᱭᱚᱫᱤ ᱠᱚ ᱦᱟᱡᱟᱝ ᱪᱟᱢᱵᱟ ᱪᱤᱜ ᱭᱚᱫᱤ ᱛᱟᱢᱟᱡᱟᱝ ᱪᱚᱞᱚᱨ ᱫᱤᱢᱤ ᱭᱚᱫᱤ ᱠᱚᱨᱪᱟᱝ ᱫᱟᱜᱟᱢ ᱫᱚ ᱟᱠᱷᱟ ᱭᱚᱠᱟᱱᱟᱢᱚ ᱫᱟᱯᱷᱤᱝ ᱜᱚ ᱞᱚᱥᱛᱟᱞ ᱭᱚᱠᱟᱱᱟᱢ ᱢᱚᱡᱤᱠᱟᱱ ᱭᱚᱞᱤ ᱚᱭᱟ ᱦᱟᱭᱟᱝ ᱨᱟ ᱟᱨᱜᱚ ᱵᱡᱮᱫᱮ ᱤᱱᱡᱤᱱᱟ ᱪᱤᱱᱤ ᱱᱫᱚᱛ ᱠᱩᱱᱫᱤᱨ ᱡᱟᱱᱤ ᱤᱱᱡᱤᱱᱟ ᱠᱟᱨᱪᱮᱫᱟ ᱢᱟᱥ ᱦᱚᱨᱫᱤᱜᱟ ᱥᱚᱜᱤ ᱠᱚᱨᱛᱤᱜᱱᱟ ᱪᱮ ᱱᱮᱞᱩ ᱠᱷᱟᱜᱟ ᱥᱚᱜᱤ ᱛᱚᱝ ᱪᱷᱟᱥᱟᱨ ᱤᱱᱤ ᱜᱚᱜᱟᱢᱚ ᱤᱱᱤ ᱱᱫᱤᱜᱚ ᱪᱷᱟᱜᱤ ᱫᱟᱞᱤ ᱱᱫᱤᱜᱛᱟᱝᱱᱤᱜ ᱤᱫᱟᱞᱤ ᱠᱚᱛᱥᱤᱜ ᱥᱮᱨᱚᱥ ᱛᱟᱢ ᱪᱟᱝᱜᱟᱢ ᱜᱩᱢᱤ ᱫᱟᱞᱤ ᱨᱤᱜᱱ ᱠᱟᱣ ᱪᱟᱝ ᱪᱟ ᱠᱩᱱᱠᱩᱱᱤ ᱫᱟᱞᱤ ᱛᱟᱥᱟᱪᱱ ᱞᱟ ᱪᱚᱝ ᱛᱥᱟᱜᱟ ᱡᱟᱞᱤ ᱪᱮᱛᱟᱨ ᱢᱟᱱᱫᱟ ᱯᱟᱞᱤᱜ ᱟᱜᱡᱟᱞ ᱫᱟᱡᱤᱜᱱᱤ ᱭᱩᱱᱨᱤ ᱱᱫᱚ ᱤᱱᱡᱤᱱᱟ ᱛᱟᱨᱠᱞᱤᱜᱨᱟ ᱠᱟᱨᱪᱩᱝ ᱫᱤᱜᱮᱱᱚ ᱢᱟᱨᱛᱚᱠ ᱫᱟᱢᱟᱛᱨ ᱛᱟᱜᱟᱨᱟ ᱪᱚᱡᱜᱤ ᱮᱱᱟ ᱢᱟᱨᱟᱛ ᱭᱮᱱᱟ ᱜᱟᱭᱟᱝ ᱨᱟ ᱟᱨᱜᱚ ᱵᱡᱚ ᱡᱮᱨ ᱡᱩᱱᱫᱚ ᱠᱟᱪᱷᱱ ᱨᱚᱡᱤᱱᱤ ᱥᱩᱱᱫᱚ ᱡᱩᱨᱛᱟᱝ ᱫᱟᱱᱤ ᱤᱠᱷᱛᱤᱜ ᱯᱷᱭᱟᱱᱟ ᱭᱮᱱᱟ ᱚᱭᱟ ᱛᱟᱦᱟᱢ ᱧᱮᱥᱱᱟ ᱟᱡᱩ ᱤᱱᱡᱤᱱᱟ ᱜᱟᱭᱟᱝ ᱨᱟ ᱟᱨᱜᱚ ᱵᱡᱮᱱᱫᱚ ᱛᱟᱥᱛᱩᱜᱱᱟ ᱪᱟᱨᱜᱩᱛ ᱠᱚ ᱠᱷᱟᱠᱷᱛᱤᱜ ᱢᱟᱨᱫᱤ ᱫᱟᱥᱠᱚᱢᱱᱟ ᱭᱚᱢᱟᱨ ᱠᱚ ᱪᱟᱠᱷᱛᱤᱜ ᱢᱟᱨᱫᱤ ᱠᱚᱨᱤ ᱢᱟᱪᱤ ᱜᱟᱫᱮᱨ ᱱᱟᱝ ᱤᱫᱟᱞᱤ ᱠᱚᱨᱜᱚᱝᱟ ᱢᱟᱪᱤ ᱛᱷᱟᱝ ᱱᱟᱝ ᱤᱫᱟᱛᱟᱝ ᱤᱱᱤ ᱩᱥᱟᱨ ᱯᱟᱥᱩ ᱞᱟᱜᱟ ᱫᱟᱢ ᱪᱷᱚ ᱞᱟᱜᱟ ᱪᱟᱱ ᱡᱩᱜ ᱡᱩᱜ ᱡᱤᱜᱤ ᱠᱚᱛᱚᱢ ᱵᱤ ᱞᱟᱜᱟ ᱛᱚᱢ ᱡᱩᱜ ᱡᱩᱜ ᱡᱤᱜᱤ ᱫᱟᱛᱟᱝ ᱤᱱᱤ ᱠᱟᱡᱤᱜ ᱡᱤᱜᱤ ᱠᱟᱡᱤᱜ ᱫᱮᱢᱮᱡ ᱜᱤᱱᱟ ᱚᱭᱟ ᱛᱟᱜ ᱪᱩ ᱩᱥᱟᱨ ᱯᱟᱥ ᱜᱤᱱᱟᱨᱟ ᱛᱟᱝᱟ ᱪᱩᱨᱟ ᱛᱮᱥᱱᱟ ᱛᱤᱡ ᱜᱤᱱᱤ ᱠᱚᱨᱮᱡ ᱛᱮᱡᱚᱥ ᱛᱮᱢᱩ ᱪᱷᱟᱭᱚ ᱠᱟᱜ ᱛᱤᱜᱤ ᱥᱮᱥᱩ ᱛᱟᱝ ᱛᱮᱥᱟᱨ ᱛᱤᱡ ᱜᱤ ᱛᱟᱝ ᱛᱮᱥᱚᱱ ᱫᱟᱢᱟ ᱪᱷᱟᱭᱚ ᱠᱟᱨᱤ ᱛᱤ ᱫᱟᱛᱟᱝ ᱤᱱᱤ ᱦᱚᱥᱢ ᱛᱚᱱᱟ ᱡᱩᱝ ᱤᱱᱫᱟᱝ ᱨᱤᱵ ᱡᱟᱭᱤ ᱠᱚᱥᱮᱱ ᱠᱟᱨ ᱛᱟᱝ ᱦᱟᱝ ᱤᱛᱤᱜᱨᱤᱱ ᱛᱮᱱᱤ ᱧᱟᱝ ᱫᱟᱝ ᱞᱚ ᱠᱚᱝ ᱜᱚᱡ ᱜᱤᱱᱤ ᱠᱚᱞᱟᱝ ᱫᱟᱝ ᱞᱚ ᱠᱚ ᱪᱷᱟᱝ ᱡᱤᱜ ᱫᱟᱛᱟᱝ ᱤᱱᱤ ᱡᱤᱱᱟ ᱫᱟᱛ ᱠᱚᱱᱫᱤ ᱟᱭᱟ ᱪᱩᱠᱤ ᱥᱟᱣᱨᱟᱜ ᱢᱚᱱ ᱢᱚᱱᱡ ᱜᱤᱡᱩ ᱛᱤᱧ ᱜᱟᱢᱩ ᱪᱟᱜ ᱪᱤᱛ ᱪᱤᱡ ᱜᱤᱵ ᱫᱟᱛᱟᱝ ᱤᱱᱤ ᱫᱟᱛ ᱠᱚᱱᱫᱤ ᱤᱱᱡᱤᱱᱟ ᱱᱟᱱᱡᱤᱱ ᱪᱚᱝ ᱯᱮᱥᱢᱨᱤ ᱭᱮᱡᱩ ᱫᱟᱛᱟ ᱤᱱᱡᱤᱱᱟ ᱯᱷᱭᱟᱠᱟ ᱪᱤᱱ ᱱᱟᱝ ᱜᱚ ᱛᱚᱱ ᱪᱷᱟᱝ ᱡᱤᱨᱮ ᱥᱟᱢ ᱜᱤᱡᱩᱛ ᱨᱡᱟᱨᱤᱱ ᱪᱤᱱ ᱱᱚ ᱵᱟᱨᱥᱟ ᱪᱤᱱ ᱡᱤᱨᱮ ᱥᱟᱢ ᱜᱤᱡᱩᱛ ᱤᱜ ᱪᱚ ᱥᱩᱝ ᱫᱟ ᱡᱤᱜᱱᱤ ᱩᱞ ᱢᱟᱨᱜ ᱨᱟᱝᱜᱤ ᱢᱟᱨᱜ ᱡᱟᱱᱟ ᱢᱤᱱᱤ ᱠᱚ ᱨᱟᱝᱜᱤ ᱜᱚᱵᱟᱞᱟ ᱭᱚᱱᱤ ᱭᱚᱱᱤ ᱢᱟᱥᱞ ᱢᱚᱱᱤ ᱠᱷᱤᱥᱛᱟ ᱛᱟᱣᱟᱨ ᱡᱟᱜ ᱟᱹᱱᱤ ᱜᱟᱱ ᱪᱷᱩᱥᱟ ᱡᱤᱜ ᱱᱚᱭᱟᱢ ᱵᱟᱨ ᱡᱟᱜ ᱱᱟ ᱜᱟᱱ ᱪᱷᱩᱥᱟ ᱡᱤᱜ ᱪᱤ ᱦᱚᱵ ᱡᱤ ᱥᱛᱚᱝ ᱜᱮ ᱭᱟᱥᱟ ᱢᱚᱵ ᱡᱤ ᱭᱮᱢ ᱪᱚᱨᱥᱟ ᱞᱟᱢ ᱡᱩ ᱦᱮᱞᱤ ᱤᱱᱫᱤᱜ ᱥᱟ ᱱᱨᱚᱵᱚ ᱥᱢᱚᱞᱢ ᱡᱤᱜ ᱥᱟ ᱡᱤᱜ ᱭᱚᱱᱚᱱ ᱫᱟ ᱠᱟᱨᱤ ᱡᱤᱫᱤ ᱛᱟᱥᱚ ᱤᱱᱡᱤᱱᱟ ᱦᱟᱭᱟᱝ ᱨᱟ ᱟᱨᱜᱚ ᱵᱡᱮᱱ ᱫᱟ ᱭᱮᱱᱱᱟ ᱨᱤᱛᱨᱤ ᱚᱭᱟ ᱛᱤ ᱱᱚᱝ ᱜᱮ ᱨᱟᱥ ᱢᱩᱫ ᱫᱟ ᱛᱤᱝ ᱤᱱᱤ ᱪᱩᱨ ᱪᱮᱠ ᱠᱚᱥᱛᱟ ᱯᱩ ᱴᱤᱜ ᱡᱟᱝ ᱪᱟᱢᱵᱩ ᱠᱟᱭᱟᱝ ᱜᱟᱨ ᱜᱚᱱ ᱢᱟ ᱛᱮ ᱡᱟᱝ ᱪᱟᱢᱵᱩ ᱛᱚ ᱫᱟᱨᱮ ᱠᱟᱝᱨᱤ ᱢᱟ ᱛᱩᱜᱢᱩ ᱠᱟᱝᱠᱟᱨᱚ ᱱᱤᱜ ᱡᱤ ᱢᱟᱢ ᱵᱟᱢᱱᱩ ᱛᱚ ᱫᱟᱨᱮ ᱡᱤᱱᱱᱟ ᱯᱷᱭᱟᱱ ᱡᱟᱱᱱᱩ ᱢᱟ ᱪᱮᱨᱮ ᱡᱤᱱᱱᱟ ᱧᱟᱱ ᱡᱟᱱᱱᱩ ᱚᱢ ᱤᱭᱚᱜ ᱛᱟ ᱤᱱᱟ ᱭᱤᱜᱱᱩ ᱠᱩᱱᱪᱟᱢ ᱵᱤ ᱪᱤᱜ ᱛᱟ ᱤᱱᱟᱨ ᱡᱤᱜᱱᱩ ᱞᱚᱝ ᱥᱮᱨᱮ ᱢᱟᱨ ᱛᱩᱜ ᱥᱩᱜ ᱢᱟᱢ ᱧᱩᱱᱩ ᱡᱤᱞᱟᱢᱟ ᱢᱟᱨ ᱛᱩᱜ ᱪᱤᱢ ᱢᱟᱢ ᱧᱩᱱᱤ ᱫᱟᱢᱚ ᱜᱮ ᱤᱱᱡᱤᱱᱟ ᱱᱚᱜ ᱛᱩᱜ ᱡᱟᱜ ᱱᱟᱝ ᱱᱟᱝ ᱜᱚ ᱥᱟᱝ ᱥᱮ ᱭᱟᱱᱩ ᱜᱮ ᱤᱱᱡᱤᱱᱟ ᱚᱭᱟ ᱫᱚᱵᱨᱤ ᱠᱷᱛᱟᱱ ᱫᱟᱨ ᱛᱟᱣᱟᱡ ᱜᱟᱢ ᱥᱚᱱᱟ ᱫᱮ ᱤᱱᱡᱤᱱᱟ ᱠᱚᱴᱤᱱ ᱫᱚ ᱠᱚᱴᱤᱱ ᱨᱤᱨᱢ ᱱᱤ ᱦᱚᱱ ᱛᱚᱣᱟᱡ ᱠᱚᱨᱡᱟᱢ ᱥᱚᱞᱤ ᱠᱷᱛᱟᱱ ᱥᱟᱯᱟᱡ ᱦᱚᱨᱡᱟ ᱪᱷᱮᱣᱟ ᱟᱨᱱᱚᱝ ᱜᱮ ᱜᱟᱭᱟᱝ ᱛᱟᱣᱟᱡ ᱠᱷᱛᱟᱱ ᱥᱟᱯᱟᱱ ᱛᱟᱭᱩᱱ ᱥᱚᱨ ᱛᱟᱣᱟᱡ ᱜᱮ ᱤᱱᱱᱟ ᱨᱮᱛ ᱚᱭᱟ ᱦᱩᱪᱮ ᱥᱚ ᱦᱚᱨᱱᱤᱝ ᱟᱡ ᱠᱟᱨᱠᱟᱯ ᱛᱚᱜᱤᱱᱟ ᱛᱮᱨᱟᱝ ᱥᱟᱪᱷᱤᱜ ᱪᱤᱜ ᱪᱷᱤᱜ ᱱᱤᱨᱡᱤᱞ ᱤᱫᱟᱞᱤ ᱠᱚᱪᱷᱤᱜ ᱥᱢᱟᱨᱛᱟ ᱠᱚᱭᱵᱡᱤᱜ ᱤᱫᱟᱞᱤ ᱛᱟᱦᱟᱞᱚᱝᱟ ᱯᱷᱟᱨᱚᱝ ᱯᱷᱟᱢᱯᱞ ᱤᱫᱟᱞᱤ ᱠᱤᱱᱤ ᱜᱟᱨᱡᱚ ᱜᱩᱥᱛᱩᱨ ᱛᱩ ᱤᱫᱟᱞᱤ ᱞᱟᱢᱪᱟ ᱢᱩ ᱴᱚᱜᱚ ᱨᱤᱨ ᱤᱫᱟᱞᱤ ᱨᱡᱟ ᱞᱟᱢᱪᱟ ᱢᱩ ᱡᱤᱨᱡᱤᱞ ᱤᱫᱟᱞᱤ ᱨᱪᱟ ᱞᱚᱝ ᱥᱢ ᱡᱤᱨᱜᱟ ᱤᱫᱟᱞᱤ ᱨᱪᱟᱝ ᱛᱟᱨ ᱢᱟᱠ ᱥᱟᱨ ᱥᱤᱨ ᱫᱟᱞ ᱢᱤᱜᱤ ᱨᱚᱝ ᱪᱮᱞᱚ ᱠᱷᱟᱨ ᱥᱤ ᱠᱷᱮᱞ ᱢᱤᱜᱤ ᱠᱷᱤᱜᱤ ᱡᱚ ᱜᱚᱜ ᱱᱟᱝ ᱢᱚ ᱫᱚᱵᱨ ᱠᱷᱛᱟᱱ ᱫᱚ ᱢᱟᱨᱛᱚ ᱠᱚ ᱤᱱᱡᱤᱱᱟ ᱨᱮᱥᱟ ᱢᱮᱱᱩ ᱛᱚᱥᱛᱟᱣᱟᱱ ᱛᱟᱠᱷᱟᱨ ᱭᱮᱱᱟ ᱛᱨᱤ ᱛᱚᱝ ᱛᱤᱝᱚᱱ ᱡᱤᱨ ᱭᱮᱱᱟ ᱚᱭᱟ ᱪᱤᱜ ᱪᱤᱜ ᱱᱤᱯᱥᱟᱱ ᱱᱟ ᱛᱨᱤ ᱭᱟ ᱯᱷᱤᱜᱚ ᱱᱤᱛᱟ ᱱᱤᱯᱥᱟᱱ ᱱᱟ ᱭᱮᱱᱟ ᱱᱟᱜ ᱢᱚ ᱱᱚᱨ ᱫᱟᱥᱛᱟᱣᱟᱡ ᱜᱟᱢ ᱛᱚᱱᱟ ᱭᱟᱝ ᱠᱷᱚᱭ ᱛᱮᱛᱟᱝ ᱪᱷᱟᱢ ᱛᱚᱝ ᱨᱮ ᱛᱨᱤ ᱨᱚᱫᱚ ᱛᱮᱛᱟᱝ ᱞᱟᱝ ᱛᱤᱜᱨᱤ ᱚᱭᱟ ᱛᱟᱜᱪᱚ ᱛᱮᱨᱟᱝ ᱥᱩᱢᱤᱵ ᱫᱟᱛᱟᱝ ᱤᱱᱤ ᱤᱱᱡᱤᱱᱟ ᱠᱷᱟᱥᱟᱝ ᱠᱚᱨᱤᱝ ᱜᱚᱨᱛᱟᱝ ᱛᱚᱝᱤ ᱨᱟᱝᱜᱚᱨᱤ ᱦᱤᱨᱢᱤᱠ ᱠᱟᱥᱩᱝᱤ ᱪᱟᱴᱷᱚᱢᱵᱟ ᱪᱷᱟᱢᱟᱱ ᱥ 전천 드몬더가 인지나 만드 전천 더가 인지나 송다이적은 카메르터스 쇼오졸라스과 너마르토가 인지나 조레사메노 너도콘다 인지나 답처근 청안 된지제코니 고신치 많이 인도지제코니 왜진 와만 뜨지제코니 도신치 와카 뜨지제코니 더 합성 후거월성스기나 코르지성 거미 스티브성스기나 너도 쇼콘 된지나 섬로 코르코르나자스 고통스 저저 된자스기 인지나 흐던고거 삼지 인지나 랑게스타토 요트리 대한천이 인지 하영 몰르겠더리 너야나 영 대라 뗐던지 다르갈아스니었던지 오야 하영 몰르겠더게 인지나 송우다던게니 우꽈라스과 오야 디와드라스과게 인지나 으초송우다지게니 오야 호스토구나 송우다지게니 레사즈군운데 영 르기리더리 르꺼 인지나 그르그샤 오야 디르잡금 피토군다도군데 인지나 니자게 자금 피토군다도군데 인지나 오야 숨어대지그니 니막티그 카르군데 인지나 오야 그잔지가 그르다든 우추젬 조라즈 자고나라 디숭든이 자주마르토고 우추 케레잡식 메라즈르티 디 한체니 우추 인지나 어잡 정나 추고 호스토그나 추고 그쇼 깡치 탈란던 어잡나 다가영 거라와 고브젠도소 인지나 오야 디 쩐는데 인지나 어잡치와 안군 그 가영자즈기 똥사판 타윤 토르타우즈리삼 그 요 오야 또이나 테른 카르츠민지나 크사르 고스퉁 크자와 쿠퉁 오야 로니키 롱소니나 요니 소섬제 탐보 카나 요니 콘조 카마르기 알로자나 요니 코니그마르기 체어감 타나 요니 다 카타르마르프 좀 흥원 모였니 니타르만 르프치 스테르자이니 코르츠청 고난 코르코데코니 기프청 크나르 무고데코니 너무 카크데게인지나 오야 끝남 코르코니 만나프 카치카리 사코르 코르타 흥척 카치시다탱이니인지나 오야 다 쳐서가 여권들에 지나 있나 그다음 그 저가 이다리 튕겨 죽고 입다더니 가영으로 알고 비저들 준디 잔입다나 달로니 희니 마르통 쳐들이야 가마루차 카블론즈 그더니 기노니 무히니 기노름 기무히니 너무 즈클록 쳐들에 입다더니 인지나 그다음 그 안안 바르장 좀더니 시코리 깜부 녀터하니 너무 그 인지나 까찬다면 하나 쓰고 어야 샤크 요너리 요너리 자라르는 그 타소니 인지나 삼로즈기 통라 오야 으초코나 나 목숨 거랑 튼니월이 오야 카딤 토르튼니나 초코 찰금시 옛나 초코 휘쇼 까마치 타니 으초 체용너리 더나 후샤 우랄음 저지즈기 요너리 휘쇼 이여 목숨럼 저지즈기 요너리 더나르마 따르너즈기 요너리 휘르와 휘너즈기 요너리 너도 꾼디람니 인지나 오야 하니 나와즈 군죽스운디 인지나 휘그마즈 흔이지급다 땅이니 니에스탕드니다 인지나 턴저극셔사이다리 고스카이크마사이다리 탐비럭동 토르크마지 고남세저덕 차극지마지가 다니르자 우산박지각진코리 도저 우라카나악진코리 고녀치가 삼비샘다즈기 휘쇼치다리 칸다즈기 다산바코악진야미 무쿤독치기냐미 다다우덕지가르독가이다리 독자랑지감치마이다리 고헌지불론 격치기송이 롬부치카악진테니다리 사식놈자 나르과샤미 탐시스탄 제 나르디와 파니 탐시나 얌처르데미샤리 단탐나 홍아치격 칭타이다등니 인지나 어른거 송이다등니 토르테니나 조코 어른거 인지나 하야라와르 고브젠다 꾼데다 인지나 언전종 스페스므리 더 카치나랑 진즈기 인순다다 인지나 마브지 세만던지 츠그즈그립상고요 담만버르스토 나르다지 트로즈그리상고요 츠그즈모 세츠크 샘튼 냐느즈라 시즈모 냐츠크 토르튼 냐느즈기 인지나 데르마 인지나 므모쇼크라 껌스타르징 인지나 쳇주랑 어데마브딘 츠갑샤트그즈기 시야 그마크 아니 간득터지야 응스카찬도 케리 케리인지나 오야 디스톤데 산도시스템 찍니디기 통아 로르세니 크타르나리 콜라도라 당르스음자 찍체리르 조브라 냥아비 카나르고니 흐탄리오나 탕트리 카르게리나나 코니 카리오나 탕 오야 또마르토쿠다인지나 으춘지탄 흐탐그 카후야 오야 까참마 아프샤나 뉴군조너레트리 까파르나 키나 차조너레 오야 디스톤데니인지나 너 혹시 그 제가 참석나 연들이 넘 탱급 좀 못었으나 연 타린지나 자시대로
1: 오리고 다테랑 이스톨서트 거저고 타크치시 샘강거거 자시고 통학접당이 테랑 이탐 거런 치는 거 없이 샤랑 카라 미츠기 그탐 고양 거들 거나 산적 지원 지전 본 잠탄 거 소사싱 적 지원도 테랑 돈좀 배상 거 악탐 거지 측접직담 단다 봉진 빈습적다 옛날엔 티토니 니르소 타르모르주르즈기다리 니테랑 탐츠샤커사바제코노 님저트근데브크 사운제코노 도딘바츠커르투즈기 니릭톤고고투즈기 탐톤친고드르나가코나 얌상근디게즈 김독친 차총고니커르그나 얌초콘디게즈 타샤바자나르베요니 프그마롱구나 텐베오노즈케 토니 마르카치츠가브덴 칸가요코 마르도프쿠르모마회요코 테랑드나 운동인 감슴 그 ཁསར་ནག་ཁ་བསག་དན་ནབ་ཞིག་དེ་དག་དག་ཁུ་ཁེར་ཁ་ཁ་ཐ་དག་ཞིག་ཅོན་ནེ་ཡུང་ནེ་ཡིན་ན་ནེ་དེ་རང་དེ་ཐུག་ནེ་གོ་ཡ་ཤང་གེ་སེམས་ཅར་ཅེ་ཟིག་ཁ་མ་ཤང་གེ་ལ་ཅིག་དེ་ཟིག་གོ་ལི་དེ་རང་ཁ་ཁུ་ཁེ་མོ་སང་ལོ་ཅེ་མི་མ་ཁ་ང་ཅེ་རུང་ཡི་ནེ་སམ་བ་ཁ་རུ་ཏུང་དན་དེ་སམ་ཁུ་ཅང་མོ་མ་དན་དེ་ཟིག་ལམ་ནེ་ ཁསར་ནག་ཁ་བསག་དན་ནབ་ཞིག་དེ་དག་དག་ཁུ་ཁེར་ཁ་ཁ་ཐ་དག་ཞིག་ཅོན་ནེ་ཡུང་ནེ་ཡིན་ན་ནེ་དེ་རང་དེ་ཐུག་ནེ་གོ་ཡ་ཤང་གེ་སེམས་ཅར་ཅེ་ཟིག་ཁ་མ་ཤང་གེ་ལ་ཅིག་དེ་ཟིག་གོ་ལི་དེ་རང་ཁ་ཁུ་ཁེ་མོ་སང་ལོ་ཅེ་མི་མ་ཁ་ང་ཅེ་རུང་ཡི་ནེ་སམ་བ་ཁ་རུ་ཏུང་དན་དེ་སམ་ཁུ་ཅང་མོ་མ་དན་དེ་ཟིག་ལམ་ནེ་ ཁསར་ནག་ཁ་བསག་དན་ནབ་ཞིག་དེ་དག་དག་ཁུ་ཁེར་ཁ་ཁ་ཐ་དག་ཞིག་ཅོན་ནེ་ཡུང་ནེ་ཡིན་ན་ནེ་དེ་རང་དེ་ཐུག་ནེ་གོ་ཡ་ཤང་གེ་སེམས་ཅར་ཅེ་ཟིག་ཁ་མ་ཤང་གེ་ལ་ཅིག་དེ་ཟིག་གོ་ལི་དེ་རང་ཁ་ཁུ་ཁེ་མོ་སང་ལོ་ཅེ་མི་མ་ཁ་ང་ཅེ་རུང་ཡི་ནེ་སམ་བ་ཁ་རུ་ཏུང་དན་དེ་སམ་ཁུ་ཅང་མོ་མ་དན་དེ་ཟིག་ལམ་ནེ་

ᱛᱟᱥᱤ ᱛᱟᱱᱟᱱ ᱥᱚᱨ ᱪᱚᱝ ᱥᱤᱜᱟᱞᱤᱝ ᱦᱤᱜᱚ ᱭᱟᱨᱤ ᱪᱤᱞᱮᱱ ᱜᱚᱫᱤ

ve ya kungar gergen ta be song ha chi nyu ngo ya ri gle ngo ve ya

야, 다들 신담지 형님이 나 총지 저서 제초 정말 내모였나. 저시 담비 혼조로 몬데건 저크등 저다 등이 디다타 체직건 헬름데 그저 성능근 납지신 반데 인지나 처음은 오스클라 롱천지 나 총시비가 체지 타통 린승인 나이나 린승데건 돈슨바 아치 노르소인 야 디나 디른 거 린슨던 고 마찬빙 혼라 토머 아직 조보 중중 정말게 가야는 거 소화 조치 용이 자키 문된시 야 내가 한 신이 조보 중중 소거 가야는 거 소위 전이영 남진더 제치 로브중 거 소화 등 영나 조보 중중 소거 쇼 강탈라 도능등 영나 최초등 년도 날선신비 린슨들 10년바등 영나 조보총총치 자다와등 자석바 자바성지그 나총시비르가츠 린슨드 타통시에크 디츠등 흐뜨니다등이 영 린슨드그능아 흐쪼능급시그주 응어리와인고 야나 총 조보서 디나 디른 그 잘흑빈인 그 나총스피 가슬 타통 린슨드그능아 아직은 하르진드 조보 총총서를 조기 등질 그 참바당 티바 가시 그 참바 르비 가르콩 그 참바지 참바 총은 흠 고득시 율 디른 그 조기 등질 그 참바 총은다그능아 총을 그 롱튼 그 런스 그능니 조보 총총 용 그 헬마 고득시 요노 그 실로 동무인지나 소리지바 총총 어저마 잡지 능노가 올래영 워총 마랑세 고노 랭 헤모타라 데먼 다른 소적 총총 반소식 능노가 따뜻과 동는 세니 동는 헤모즈 거득시열 기파 가식 능드 아치가 조보 총총 소래 시중 간부 안투신 윤티제 담지 직세지인 대간 신이 영 대른 거 티바 가르치 거 참바 정문데 그 능아 조보 총총 서당 냠출 셴데 노가 담질 인지나 실은가 멍출라 담질리 냠르 진도비 쳇흐지비 담질지 쳇서당 냠출 샤조 자득시 유라 참바 선바르 비 가르콩근 능데 나르마 선비 말라 참튼지 개흥 긍득 유바레세니 참득게 진히 통식 영 조보 총총서를 냠주 끝을 때 마치 냠도 도중에 주일 야 디나 뜨거 한신이 대릉 린친 다통 그 시끌름 뜨거든 찌그득슴 이르거 슴든 나릉아당 뜨거든 찌그득슴 이르거 슴든 찌그질다당이 조보 총총서 조기 찌근질 그 참바 청문다그 능니 아릉 그 글렁 끈전 통원 밤 영나 티바 가시 그 참바 청인 능니 영철 아릉니 지세키 위 스탐질 등아 중 세바당 스탐회 감슬 영나 스탐회 라스 과셀리다당이 영아릉 그 그땀 하치기 타근 전통 몸지들이 자득시의 큰거 주보 총총이었나 가르신다 린슨 타통 거스글름라 페이퍼 갈스시 린슨 득은 돈슨바 아직 노르소근 가르신다 주보 총총 제 카프라 그열

야 나중 시작했어. 실은가 망쳐라 담질래. 님은 진도비 채택서 그거 담진데 아직가 접어 총총처래 올라가 살성아. 야 담질인데 네 너가 전에 영 접어 총총처 니히 간다요게. 레 담질인데 그냥 니시에 파신. 나초 머레레레 랑랑가 인근지요 너가 쟁게. 니마가 인근은 잠릉 서브셰지디 인신. 나초링 나초레 랑니땅 이라 참비 인근디요 바리. 데나 주보 총총난지 인근은 법슝 욕과즈기죠. 뭐 야르즈기 자지 어떠리라. 그때 나치 랑릉근 간드와비 샤와드가 타초브르 점나 나초링 디터니 Sto nang tang, adeshchil monyong wa shi to pari le.

야 주보 총총처 다른 게 르비 가르콩가능아 아직 주보 총총처를 날마선비말라 참튼제 개근 긍터여 바리세니 참르게 딩히게 키샤 통신 오트시 바인 그때 주보 총총처 은더스다비 르기쿠 요당나잉 영 남진데 디쇼게 히샤당 영나 디쇼게 아니 틀스고 아질은 셰죠 하장게 갈치가 야티나 영 데른 그 나총스비 가슬 타통 린츤데 지그저저 디서 망하스 메노거 쟁거 지그터치 데른 아치 그 조기 드긴지르 그 참바 청온데 그 능아 거득시요 노거 실레 그니와모 로리 지바 총총 르마 샤치릉 위에 레잉 와총 나릉 제르고 노거 랭 헤몬데 녀시라다 아치 판스나 레몬죽 주엘

야냥이

팔레스타인 전통 큰기 지니르 직닌 르과다나 예스르 제마 홍기 닌더 자시 사클 몽우 와르능 잡글시 데뇽 트리영 팔레스타인 제마 제니 제남도 호르와당 자영 멍멍부 미 프유엔 르과다나 예스르 제마 홍기 닌더 자샤 콰르제 도멍 토킹시글라 와르능 잡글시 데 머제 제남도 호르와당 멍멍부 미 프 자샤 사클 위슈그 누세레 테 예제르비 가르시엘랑 쿠르시글라 와르능 잡글시데 머니 젠름토 호르와땅 머질라미포 팔레스타인 자샤 사케 제멍 송데 크기 치니르 치그닌 사이드그베니 제지르 리드 머니 닌디 슈그 버 자샤 콰르제 와르능 잡글 테피도 큰거 시그루 초데 웬부 치그니 바땅 데뜨그니 자다니 땅 코니제 시바제르세르 니슬랑 이스 통킨티 제지르 이스르 제멍메 남지 도멍 토킨데르 퍼른들 심팡세르 팔레스타인 이슬랑 고글 링글 하마스 예사직베니 이스르 제멍훈 거와능 잡굴리 팀층 치그 자마 디그젠름도 호르와데나 몬심 제멀 지 치그출 송비 느그니 인시 골탐 동아당 이스르 지 치그출 참족비 젠튼 능메데 직바당 겐칠메 버 미스르 팀르 리그질 사르추 제셰트블 르그트르시 버르쮸엔즈기시 Хамасы арыптың есілінде Якуб жәндық кей шашул бені жаша сағыдия марсул қығынғы құша гиба масыл әделіші ішчі цұғуді тамтық нежін денгәнші сәйшул шепір кілма тұңгі бейін бол кілдің. Әсірі жеті тілілін жайың дамы. Жаша сағыдия төртін бұйы цей нерістігінен жығы бей жәдің тарына нехтің неріңа луыда жабыр жаши чүксу цамжуқ бей дерімдің бей джентін недінді жерваны зон есірі жәмі Jasha sakit baby shachuli, mustung shigitang jatang ribjil, shenlam to horwatang, mustung sumtang dinja gubjilla, mipuyul.

0: 야 디모 디모 정말 최 디모이나
1: 디모 얘 야 저보 지금 잠바서 흑군음나
0: 어 저거 어그 정말 잠바 흑단생아
1: 아리 야 디나 주 흉화게 조분 공부이나
0: 아 지지 치미게 치미게 정말 다 흑단단 봐야 흑군이다
1: 초가세 일티나 참드니 코트기요 누가 러바 포차케 능아미냐 시트가 자세르고 누가 멍른데 치테공게 타통게 클름데 질데탄 스즈가 참질럭 제커지
0: 어티 도모 세랑 도마탄 쳔미 도마탄 너르 초당 다자야 도모 용당 다 빌라소파 치게 야 네 공게 능거 Kalun sayang la da chandig lakchi sakniyin.
1: Kwa chen chi?
0: Ya da chi di linsa jimina di yang arangsa fadden da di tangchun yin ga di anyamu di tongu nama na lo yang ga.
1: Ya di na tangjima ga linsa nang a arangsa fadden la tangchun yin ga shang tang yin yung yu sir gunu ga liyang da churi wa zhanda kodri la.
0: Oh, kachanchi, kachanchi, kedi mui na chu?
1: Di mui yin, di na chukbu yin manta tanga chu lin chinda nyambar gasi shi, di na nikku ka di mu?
0: Ya, di mu, di mu.
1: Ya. Ya, chukbu namba, di na chandani, nga chi nyam chika lawa pua chaka nang ngami nyasi chaka jab se urgunu ga, amang lindi, ghalakil nye mua, ro nyong zgigil.

야 세댕거 냠큰조 뿐남바 다스타 체적거 년음 던전 선반데 총은 오케르 롱층거 와능 천지 보냐거 타통낸 챙긴 남바치 멘테데 나츠 렌츤데라 센지능 버 르가세시 디나 참더니 로치거 콩레 자키 남신 세르군거 냥니 무즈긴 체적거 년음 들럭지 야고드기 요레 디나 쪽부 남바거 냥 대공 라마 로치거 콩레 자키 남신 세르군거 글랭 대영 판차나 문등글럭지 거삼나 나츠 타통킨거 카버응청 특급된 치거 드스미거 센드나르가 땅 특급 된 치그 특습 니가 선든 치 특급 된 치그 특습 니가 르낙슨 특급 글음데 카퍼 고자 넌즘바 체릉 로마게 체적 카퍼라 근이 되요

0: 왜 저거 저디모?
1: 어, 그것도 봐 디모.
0: 아, 디모이 디나 저거가 참다니 고드기 요누가 가덴자 성지 초속글랑피 아농타 테르서르고누가 동렌데 사즈갈럭치 커지.
1: 어, 대충 그것도 봐 당근이 닝케 용악치 커르는.
0: 과진치.
1: 김집 지민아가 로아 정부가 망했다 고드기 나와가.
0: 아니, 로아 정부가 망했지 당 예즈가 리와던다 나.
1: 哈哈耶呀阿里蒂娜唐阿吉玛格林陈能啊顿子巴切隆阿杜切隆扎奇啊阿拉瓦桑布格蒙德斯格里瓦奇乌格子呀你可给先得子一个呀卡顿切古卡顿切门特特阿切林陈的年巴格斯切蒂娜尼克格迪姆呀迪姆呀
0: 야톡분암바 찬다니 츠미르 가덴자 성지 추스꾸릉비 아농타 테르세르고누가 아동렌데 산지낭조

야 지난 그 년 건축 분양 봐 다시 제작 그 년름 등준 선반데 총은 5개를 농촌 그 완농 천지 보냐 그 다통낸 생긴 남바지 멘트때 나초 렌천들라 생신능 버 르가스시 디나 다시 제른 큰나 요청 리근식라 전신요나영 완농 천지 보니 렌천디는 그 글등 글행 속지 체제 초알라 소영 그 생금식 스테테비 몬덴시 디나 참더니 알마양식 초그 아농 그 보냐 세르군우 그 냥지영 체제 근일음 들럭지야 고르요 디나 쪽분한 바그 대군가 타통 그 렌천데질데등 알마양식 초그 아농 그 보냐 세르군우 그 냥데 판츠나럭지 거삼나 나초 타통 큰게 카퍼릉 특급 된 치기 특습니게 선든 아르가땅 특급 된 치기 특습니게 선든 특급 된 치기 특습니게 아르가슴 특급 글음데 카브르 용버 르가스시

야토부남비

Tachi

0: 디
1: 나이체란저크젠시기람드실
0: 삼시크르비알음처고무두디
1: 나이체란저크젠시기스마실
0: 소브린저크

0: 담비 송츠그레나 츠로아메비 올로르프게 쇼바욘
1: 담비 송츠그레나 고브르카비 담니크 드체르요
0: 담비 송츠그레나 아리와 공위 화슴저 르윤흥욘
2: 소수 키지흐샬릉

0: 아니 제딩가 상관한 이들은 렌센디나가 고르자는 거랑 잘 소관하니 공이 참조 시바 접진데 나의 소자 등 소브지 타름지 랑선다 다우스 고르자요 나시 렌센데 그 참반디나 내주 아 다소소글이 강양나 그리고 소소글이 강라 소관데 같은 니 로망한 거스니 그리고 소브지 그 타름데 판섬 소바인 인데 뭐 그리고 소소글이 송데 아 그저랑 그 소브지 그 타름 등등이 그리고 다소자 그 소소글이 특히 지금 페이지라 소관데 그 시기는 디디 天哪搞通的天通啊给天哪个南西跟准我中的这种其实所中通证你要个合作跟所能都比了个这样子这个通通的意思天哪搞通的天通啊给天哪个南西跟准我中的这种其实所中通证你要个合作跟所能都比了个的卡普格兰的南地瓦托克训练给天哪个卡普尔里那天哪个浪是跟过程 要跟所能都比了跟康藏
1: 我那时候，那龙泉区呢，有的被列成。
2: Semba
1: Lobjuba,

0: 지도 포르투 총에게 대만 망보요리 아 코나바케 아무티 만두기 세티 텐데스 되네 아 연제 망보티라 그냥 다 가서 우리 나도 로소세야 그면 템미기 군주 타 안에 군주 타면 현주리 테 라소베게 근데 그 땀지 가서 우리 랑그 줄라 연데 텐데 깨고 봤다 안에 메기나 텐토고 비기다 좀긴 텐데 망보티 안에 체티 텐데 전에 보고 쳐라 아 가서 우리 강다지라게 콜롱 텐데 제가요 대 집이 토니 난주 로브라타 다시 찾아나 뭐 게마자다 튀르크요리 아니 토름 게 길게 아마 튀르게서리라 저는 기타다 길게 텐데 만유셔서리 아니 말은 세네다 르바 님베케나 마트크치라도 사실 아니 길게서와 안 랩데바 마튀르게서리라
1: 네리라
0: 아 텐데 치두 치탄군 콘소케 로치중타 차지 않아 다 차치기 로이브티케도 됐던 나 친구 다 로체 나다 로로 이브티케니지 아니 날치바타 게인저리 게마치 거리 코마도 아니 차서 난돌이 총견자리 다 총줄로 논이셨어 논이기 딱딱 사던저리 아니 전염께 로 숨주 속선 되는지 인데디 다 보고 뜻으로 다 시자 연대 포섬 속바 유장다 군주 다음 세와기 로소세아테 직소존지아텔라 로브라츠킨 원시나 캐친 보리스탄데그 텐디 다다 콘시반 남달 아니 먼저 디나로키 직 콘체르 비게 게마 아 텐디 아 나도 펠리사요리라
1: 나서
0: 콘체르 비다 아 공간도 나도 돈으로 아니 콘체르 봤습니다 로브디 포토 총에게 이게 된지시오리 아니 대단 아니 다다 게임 쉬시비야 게임 쉬드비 나도 게마 아 약보 텐데요리 아니 콘나 봤어 아 퇴수 컴바이 롭잖아라 소텐데 쉬네 아니 만족이 제와세야 다 간지 부글라 간지 니즈베 경고 그랬어 아니 텐데 길링게 텐데 쳔네 지 망보지 아 다치지 쳔네 코나 바초다 지팬 제도 총도 지디다 만족이 계속 뿜기다 아 되게 파피비 그때 와 토니 다 텐데 길링 갈래요라
1: 라서 간고니 간락고 로트라그는 그 길긴 그 혼데 인즈친다 시가 같이 보이노 아더니 그 길긴 남바존 손진나라 시가 로브죽 그 니 로브죽 그 탑름라서 간다 영 하정 그 같이 보이노 로브드 그 로트라 접쇼 그 호수 그 페니드 다 이름은 영은 내가 가슈군다 그 요과된 조문데 손진나 다 로브조 당 로트라그 그 처럼 바 그 로브죽 그 탑름 당더니 길긴 남바 그 로브죽 그 탑름라서 간다라 시가 하정 그러니오노 디싱그다 소프트한 손진나라 조 그 길긴 그 혼데 인즈친 요과지 이고는도 또 하정 그 소리 대한진이 다군이 갑다시신 바 대신데 캐랑한 손진나영 로망 본다라 다 소츠근간 커 냠뇽영 판슴 조바요니 다니 가성 대랑데 손진나영 그 소자근이 테니 손나영 시 그 점진 판슴 조바요니 너 뭐다 탐질한 손진나 다 소츠 캐랑 그 소주 그 다름도 그 지게이다 땅이 너무 그 점진 판슴 조바리 롱고노 네시 그 리오게 디창 그 캐랑 그 소주 그 다름 조 강탁 그 나타 종아인 더종이 타니 야신양 그 남바 갑다리나
0: 나 탈롭족 탐나스니 나 롭토치니 다 모로츠니 킬하그젠라 아니 땅 마신이 심바치 아니 심바네 데사 야제 용와타 텐제기 주름르와
1: 디시티미
0: 주름한 니게스나라 가서 탈롭족 탐함 강아리시 제와스톤나 아니 이라 양양 코르와케 이게테나 쯔와세야 테리도
1: 나릴라
0: 알아 쯔와세야 테 잉그비코 좀세 아 다 강라지나 아니 나주 텐데스다면 것도 나 다다 부극이 아빠이 아니 럽티케 게라야리 럽토야리 다 텐데티 비차니 나주기 레가카디 레비 주름 노노라 다다 니츠 변나 유디바 람상 빅톤 럭싱기 타지비 이나리 홍어마 셈노라 파마 이나리 디자블로 유비 부구 이나리 총마 셈노라 다 약보스 타저 유나 땡간조 태섬리 베르난 간조 르브린 지글음정 다우 차이나타 부구 잠잠라 다 하마테 마텐데 요르와 엔데 오스트거 땡디 다 부구들이 통바잠지 아 다 추마 메르샤 추먼도 추지지 마마 땡제게 그 냉모시에 발레 아니 추 규진 전에 주체인 땡제 테나 카리나 그 페오 카리나 아니 콜 노야 부신토 아니 데 노야 부신 비토니 자와테 지난 저금도 세야게 부부테 로지 촌나 아니 간주기 가서 그리 롭스게 미유튼 럼득도아 하여튼 자발아야 한지 난투게 인겐데키고 스기와 마이 부부테 니게 부구이나
1: 응응
0: 니게 페이나 니게 포모이나 아니 티나 니게 칸데 롭스게 아그르스야테 하장게 개체 보리스나무돌라
1: 노마리
0: 당한서 뭐 망보지게 부부 네트 학습에 주름 놀라야 게나이나리다 게나 노총만 다지게 간디스나 다티 네트 틀었다 보마스 잡용라 근데 예쁘이나 세아티 게자테 메디슨 바네 레갈리엔디 테스트스나 야 만데 비나 수라스 용데 드발
1: 아리 니니데
0: 이게디 니게 통통마코 마사방조 그와
1: 다리
0: 저와기 통에 그런 점에 좀 마사랑주 랑산만주 아니 근데 이게 기쁘거이나 세아티게 깨져주냐네 레가지 요나 아니 선배께 넘어라 그것이 여러와
1: 딩 이니리
0: 뜻함이요도 아니 근데 그 저와 그 그런 체는 비 주름 넘어 참 높죽디 요 잡로라 서스나 침다 요리 침다 잡라 침다 망보 요리 아티엔 오 타그나도 수게 레가레온 디스바 마마 그 지스 여랑진도 김미규라 때는 계좌 시행도 라면도 좀 아는 안주기 가서 보니까 다다 나랑 지금 로브라세요 마마라 가서 이거 이거 이렇게 로 로마 로브라스 겹구리 시계가 왔대 아니 근데라 총교 와서 리스는 좀 전난들이 용득돌아 대체 뒤는 안주기 단기 콜라 옆이 담세 계좌 예보타야 아니 당념세야 돼 초용세야 돼 Bülüksiyat,世界上最最样的呢，可能是开掘的蛮多吧。因为呢，成就了看着都是青路了，是吧？芯片给搞了，电笔搞呢，呢，农具给罗马他给钱，现在，他说差错了，那落地跑被引过吧。呢，他从俺那从没有开掘，他们都是呢，俺就，那，慢慢忙做引过一个落地去转头跟都是，这样子。
1: 你看，那不知道他们听的是啥，什么口音多了。有的了。哦，搿是。那对对对，搿了。过年搿了，就他前两个地摊摊个，他那个老张的了，就老张个他们做，搿都是那都做呢。他做个搿个打工那些工，搿个自己呢，老师自己呢，谁拿了？搿都是啥啥菜？你你你，搿种一挂子，搿种啥么子个，搿个老师个下完的就就还像个搿钱不来的。他不得搿个老师个从今那样，啊，那个老张的，那个。 침상타오다 다랑랑게 타니 바빠이노게 점진나 다나는 다루고 원달라 오종의 처중치 소종 섬정한 이반대 손진의 시그 소수군 폐기인데 죽니 리오양 육과 문이원이 너머리세고 대단나 다롱군더가 그 재랑그 맞중그 점제근이 탄다존이 예신년 그나마 갑다리나
0: 어나서 기체데 나다 메세아테 스노남세아테 유스바진도 아니 먼저 지로만 로프라테타와 차이나네 다 고토네로 다다 좀 라리 좀 이네레 간수 단니 닌도 니슈나로 폰티르 준비게 로소피치 에 제더케 월라 간수 안타보 탑죠 간수게 다 익체게 천염 같은 간수 로톤 된다케 다다 보란 준조 그럼 체력에 만수 이격대 간마 찬용 간마 납자 뉴스 딱지리
1: 라서
0: 탐보라래요
1: 대체
0: 대 만중은 이시나 딱다 약간 마송 린도 다데 딩나 조난 타와 말 카르스나 만수 뿐도다 개마 진짜 아니 고름 땅다 당시게 축첸게 잡죠라 아니 만수 망실롭도 대 약보 유비 겐지 아니 만딩 롭소테 약보 용도그로와 텐데라슬리 드진도 아니 난즈키 타다 지금 난조 싱바 이나 싱다 비즈바 싱나 약보 먹고는 거는 싱 약보 레고 아니 싱 레고는 듀름 되어로 타 난조 듀름 되네 난조 겐코츠 아니 ngansu ke lobchung ge jurem de lobchung ge la kin ge yak bo korsa ani ngansu lumden ge la ki ten nang ji ge le ga yak bo thon dog do la
1: la so
0: de ji du de bo ta ten jura pop chung ani ngansu daning tab chang yo ge ging ngansu na sakhu jin bi ming da jin ge ge ging to yu ani rang jung jung jin bi ri chen ge ne chi ba
1: na ri
0: ri chen ge ne chi ba ma ji yo ani dada ngansu yang payu chongun yin bi gen gen sarang tup ten la su gen jor gen kong tada ta bwash mbumlan ke ikti pu ikti ju ke ikti o tente ke ikti lon tada ta bwash ke ikta shita ani shimju lo ma nga chuk o tene mong che ne ta nga chuk ko chi li tente pa gen jar wala tente ke ta njibu otu ra wala
1: nga ri la Ni dāmo yīnda sēku wā tīnā dā tērāngā līnsān dī nāng nī kērāngā lōbzhūk wā tāwlūm dā sū yidā dāng yī dā lōbzhā gā jamdī yī nāng zhā shēgāng kōrī gī nāng zhā zikshī yī nāng zhā dā sū sū ngī tāni yā shīnyā kā nāng bā zō kāpdā rī nā tīnā jīg tā gān lā kā tērāngā līnsān dā jā lī dā tērāngā līnsān gā nāng nī jīg tā wā tō nūng yī tāna dā rōng chā lā gā yō sān dā mō rā yō nā tāng tī kiāng gā jīg tā dā kērāngā jīg kā sāb zī nāng zhā yāng nā kērāngā shā nā dō nī kāpdā zī gā tōng tōng rī nā
0: Da tarzda buri lontu dikab shuji xidin peke nganzi tongmei samdi manji bar ngantra yi la tenpo jang siyabde ngosri ane rangi la gajin chewe ke lene da gergen ke lene da gulung zangme ke goni ane namo ke gen yongzo ke lunga isam ke toni tatela ziwa ke toni ane chale nanti nganzi sarje ke mebe teda la ya nāmshī yākbō sōl tūchā tātī kāyāṁ bōchū yīnlā
1: nyārī? lāsō, lāsō
0: lāsō
1: gārīn chē gāngā tīnā tērāṅ gālēn cīndī
0: lāsō, nē yōlā yā ngā tō tātā tsōngu jāngzhō nian chī kāng bōgī lōng chī kē lōbrīn jōk kō kī lī cīndī tā tōng nē lō māng bō tīn rē chī kī nōng lā yā gāngā nāmbā tsō kī tā mēn tū chī kā sō bōrī lī cīndī yūn jāng jī Yo,
1: gen ka de che. Ya. Ya, ne ka demo gan la.
0: Oh, ne ka de la.
1: Ya, ta hi de la.
0: Oh, la.

0: 시샤영 초구 치사
1: 오로르그 르지아츠는 옴사
0: 단투자 잔품을 고사
1: 르몬든지 르지토사
0: 오로르그 담비에 담가

0: ཁྱི ཕྱད མམ དེ གུང གི དམ པ ན ལ ང རེ པ དེ ཁྱི སྲིན པ མཛེ པི ཇི གི དམ པ ན ལ ཤི རེ པ དེ ར ཏ དོ ཁོ ཏ རང གི ང རེ ཏ ཤི རེ གི གུ ལེན ཇི ར ཇུང ཆེན གི ང རེ ཏ ཤི རེ གི གུ ལེན ན 주지 마숑공고 양원아 나르지지 주지아트 샤숑과든지 담바트르기 친체라 시르지지라 저시그래 다론요너라 산지즈 숨근 제크토네 응아르타 시르니오너라 산지즈 숨나 고마가 중지그래 산지즈 숨근 제크토네 응아르시르구주가 응아르타 지로도 쪼화 마숑고 양원가 키와겐 제피 제이나 안아르지지라 지로도 쪼화 숨비 친체크 제이나 시르지지라 디 나르 시르데 티시가 꾸미냐 참시가 꾸미냐 존튼 델리타 꾸알랭과 로마 존가 나르 시르라 아자 존가 나르 시르라 담바가 나르 시르라 디 소소르 꾸과 지멘지비 리츠이나 최체 카테 징지르지 리츠 메피체 그노 더스나
1: 아즈 멘제위 리트 군운데 쇼스기라 아즈 인제 군 아즈 멘제위 카테 인제 테시라 샤샤 타메테 바그 카테 샤샤 타테 바르 테 니가 리 더지 이탄데 렌데 코아 렌데 치 타토 테 니간 던지 코아 아즈 멘제위 리트 이나 즈 타토 샤샤 타테 바토 타메테 바토 그메크 으 멘제위 리트 양 인구와 더저 卡带沙有那个里头的样因果个拉拉西个卡带沙我那么是回去呢你妈还有那么还要卡带个里头那么是吃这个是要卡带个里头有那是吃张子就是是等张一个卡带沙一个是吧吃是那吃古人给的吃张子那就过吃张子那就过张 땅깡이나 가나 시동아 동 뜨득 봐 가나 신대국 그 뜨자야 봐 무슨 산이 뜨득 뭐 치땅 상나 시동아 동 동거요 너 땅 땅땅 에지 허데 요네레 카타사 요네레 니마 헤 미토치 내 카타사 오는 말에 카테 그 샤세 타테 빠글이 트오네다 요는 말이 디나타 즈긴지지 리트 메피 체세나 강와 처와 냐와 소리리니 치젠 고케 근데 칸드 군 월드 칸디 테크 칸 고미냐 근데 아노 칸 선즈노 칸테 고과 데 아노 칸 선노 칸가 트카 고과 리 트카 고과 테크 스테달라 고미냐 데토 타마라 카테사 요나 요지 kāng āzhā kāng kātā sā wā kāng āzhā kāng rā ān kāyā tāk chā kāng chālā zhā chī kā kātā sā sā kā tāk kāyā tāk chā kāng chālā zhā chī ām yam nā wā sā kā tāk kāyā tāk chā kāng chālā zhā chī tī rā nyā lā zhā nyā kā kātā sā wā sā nyā tāk nyā lā zhā gā nyā lā sā nyā tāk nyā nā rū nyū lā zhā gā nyū wā sā nyā tāk nyā nā rū nyū lā zhā gā nyū dhā rā Dita shek yoni na mani na nguzi shungkwa gita da mishe karira. Sheye anyuwa tong ta ta, anyu tanga ta ta mizi goga, anyuwa ta za tangira, anyu tanga ta mizi goga, anya tanga ta zima to, anyu tanga ta mishe karira. Alo tita shangwa kisunga yin agungpa yina, anyu goga, wata nyatak na anya naru anyu la zika anyu goga. Nde alo tita shangwa kota, kata tarong shungkwa gare, erla ta yina imo tarong shungkwa gare. Te yina nde kisunga agungpa yina anyu zima to, anyal zima re. Anya zina maungwa re, anya zina dewa re, yungunji wa ga nyo tra. Tata wa ta kathinga yungunji wa me. Chona nje kata zhinjirji li tsuk me parta, chona zhu manjirvi li tsuk imbi shiradga, da zhu manjirvi li tsuk ra. Chi chi chi chi zi anka, di sung ka la chi chi chi zi jira. kong kong kong zi jira, nye nye nye zi jira, kata sa yon mara dachu, ka yon mara dhugu mara cha, dachu ta sha sha ta taipa mara, ta matapa ra, zi minjirwa ra, zi njirwa mara zi jira, zi njirwa mara na yang sopa zi ka tita zi yochir pa doke ya, nye la ta zik nye zi yang ji tita na, maung ala nye la zik nye zi mo, tata ala nye la zik nye zi mo, Devala nyala tashuk nyal di titana aziz tisadin jesoni mene yuzu

那等于他讲了这个事儿的，今天去公路得个人的，够个，只是那车底下呢，等于他讲了车底下这些，我们讲成年嘛是过，成年呢，等于他讲那车也没车的，车呢等于他讲也没马车子那时间，都有几了有几嘛了，都有几把马车三车三车。啊，地瓦灯啊，南北的口，这就哦，要把那些包干了，妈妈送这个。吃完没住，孤独那住啊，孤独的，去年他经济恶劣呢，吃也没吃的，太开了那吃，吃那年他经济没吃的，可能没他爸那个，年也不马修比，吃有几人那个啊，吃有几人，吃也没得年他经济没吃，当然到那也没肉。忙着想那别容说，日日你去见，去南兰的这个木脚啊，马英伯的，去南兰的这个脚啊，英伯些，马哲那爹爹去南兰家人的这个日子，木黑了，我生在当一些日子，我讲我学他那只有那些肉骨毛，真不些骨个，啊对的，你那里我就是这个就，那一他经济恶劣呢。吃盐比吃的是那穷农地都好点，我就给种啊。呀，卡西那里，地上东边是人家这里，吃着那确实忙是有给门前人吃在那里。地上东把这样用过个，啊，人家这里吃这样用过个，地上东把这样的用过个，啊，人家这里吃的用过个，确实忙是有给门前娃儿拉马日子的呀。Zhengjiri na ra manzhengjir guwa mugu, zhengjiri na manzhengjir guwa mugu tatiri. Chertang chse nye riri ni chi chen, cho nye chse manzheng yuki manzhevar ta, cho nye tisang tonbi zhengjir chenje li tsik yinbi shir. Ma chena ti riri ni chi, cho nye tisang tonbi zhengjir chenje li tsik yinbar ta, shashya ta mtepi tisang la zhengjir vi tisang tang, zhengjir vi tisang tang, zhengjir vi tisang nye yopa li, cho nye shashya ta mtepi tisang tonbi zhengjir vi chenje li tsik ke chanshi, zhe hua yinbi shir rr gu ke. Che, he la, zhe shir la, zhe ne, taron, cher, cher ni ga shir la, li tsik ha cher. Tata ala cher, tata ala chi, diwa ala khe, diwuka. Tawarindo na cher tang chi nye riri ni chi chi. Chu nye chi manzi yuki menjira ma yinba ta, chu nye chi manzi yuki njir nguwa yinbi shir. Cha cha gilu suna, cha cha gilu kunu ti de. Ya, chu nye chi tisim ji ya chin diwa ala njikke, chu nye chi manzi yuki ngonsin ta, cher tang khe shi, cha yu tang jirvi. Adentun de sichan xsima tapi shirad guka. Kachi nari, nguchin ta jirwin di tsui na, chuchi payu wayu yinbi chad guka. Nguchin ta jirwin di tsui yin na, chuchi payu wayu yinbi chad guka. Dayan, jamaad kshaji yoni ga tsukbin guna re, nguchin ta jirwin di tsui yinba shirad. Drejo chidun dhu ka chochi payga vayu yinbi chadzi gu ka. Di chadzi ilata na chukna dhu nira. Chidga chadzi ilata na chukna na. Nguche na vayu mda minju nira. Ka, ta, ma, a, zhuri nguche na minju nira. Ndukche na minju nira. Nguche na minju nira. Ngonji gadni wo. Vayu ta nguche nga na minju nira. Tkhe kuwa lang na chadzi. Lata na chodha. Tkhe kuwa maalan a. Nguchen tu chirwin di tkhe yinji tato chola. Ongonji yopi chayad no. Tkhe kuwa lang tana ma chayad gunara. Kuwa ndak nyugari njuga. Kuwa ndak nyugari njuga. Chidga nyugari njuga. Chuchi payu. Tinju nguchen chirwin di tkhe payu yintang zi tato payu di yoto nungu kuwa lang tana. Kati payu yoto na waya yinbi chayad tato zhira. Tikha kuwa lang tanda zhunar. Yinjo dhatsanga nyuamu kuwa lang tsare. Nguchen tu chirwi di tsik yinna ya. Di tsik tila yinna minna nguanjig guud na ta mu guud. Tikha kuwa lang tanda. Yinna minna nguanjig mu guud. Nguanjig menu ga di tsik ra yod. Tata rung nyua chadig nangda ma chukwa zhwa.
바디가 나나 뭔가 뭔가 뭔가 뭐 사빠야 뜻자 사빠뜻 바빠야 뜻자 뜨나나 그 실 이가 요까 사와뜻 바야 뜻자 나로 종아서서 사와뜻 바야 뜻자 아저정 사와뜻 바야 뜻자 아 사저정 또 요고 뭐 어디니 근데 참만 니츠르 양아 다저정 니츠르 대 디와 저와 이게 와유 터지 말 뭐 마유 터지 말 뭐 야 저라 저 건와 정소 일이니 지제 초년지 배유 와유인 벌때 초년 구전도 저인 니츠인 비셔데 세즈메노 저스키 자제나 구전도 저인 니츠이나 초라 원유 와유여 비쳐지나 다리야 구제도 저인 니츠이나 조제 배유 와유여 비쳐서나 사상미 저라 저 강화 정소 일이니 지제 초년제 배우 와유인벌때 초년 구전도 저인 니츠이미셔 근데 또 정말 구제도 저인 니츠래 그한 원유 와유 말을 원유 멜라데트네 원유 와유 강화인군에 자그 맞잖아 디스면 일이니 지제 초년 구전도 저인 니츠이임벌때 초년제 당위 디스면지 야제 망화라 무 다타라 무 아니위 디스미지 야체 마와 마와 다타냐라 쩨 섬비 디스미지 야체 마와 다타냐라 쩨 시 시양주 모토바 니젠 텐즈 시양주체 초스마 리리니 고첸테 쩨윈 디트게게리 나게팔리 젠토 두사 메피셔 양주요나 니 디트게메 양주케타고 응원직급 맞다 아진직 근무가 맞다 저저 세월도나 사정미 저라 즐 건화 정소리리니 지게 초난제 배유 와유마인부터 초난라 배유 맵비셔 마트나 때때 초난 배유 맵빈 구제인 비셔 마트사나 오나 구제에나 초라 배유 외비셔였다 마트파티셔 두누 데도 콘데기 단차 실구리 한다네 도나 따따와 따 리리소 리리니 지제 초라 배유 요에다 초선 리리 초슴 라라 상구 제인 비세 도나 초라또 콜서 하장 탈로드 구콜타드 구게야 야 체구 니크 다제파 카시나리 먼저 스그민 디트 강아와마 강롱게 인주 제이나 초라 시 양지 토피 이 체르즈 구카 저서너라 마즈 뜨그마 마즈 뜨그마 연구너라 딘도 뒤에 마즈 뜨그마가 리트트 다룬 리트트 시행구너라 대 요암을 대라 다룬 아진주 강아와 마젠드 연구가 아진주 강아와 마젠거 마즈 뜨그마 젠드가 리스크임바 너무 자신스 된거구가 다 접샤 사와 고쿠카 데 이처럼이나 챕티 진천의 응원지 기자 다음에는 이제 선배 아다초리 계정을 떠나 초라시 연기 토피 채박 땡캔데비 내가 채박일리 로스마와 메토스 국가라 토미샬롱 콩고 공화나 마체즈 치드국과 와야가트 가야트 자카저 지국과 우주가 이화가 작가도 국가 어저터 어두워 잡고 끈 어저터 와라가 뜨가야 뜨자까 살저저 매스고까 와라가 뜨가야 뜨자까 살저저고까 아까 지지터에나 양직 사유고까 양직 사유고까 토미샬롱과 공파에나 양직 사매고가 양직 사유노 리트티 키멜랭가 겐덴조까 와라가 뜨가야 뜨자와저 제텐조까 고아데 와라가 뜨가야 뜨자와 저 제트는조까 와라가 뜨가야 뜨자 가저 저 와라가 뜨가야 뜨자와 저 제든조까 근데 그땐 내가 인고까 마쳐도 고까 아그 지지 되셨던 거 차와송까 이래 야 다니까 다가와 카시나리 나라리 인지젠젠 니트다 그 공로에나 초라 영주여 비체서나디 나라라의 인지젠젠 니트다 그 공로에나
chola yangji yo pi cherse na chewe zgo ka chewe songo ka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레 조부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위 시등 차충무가 가르튼튼 존지만다는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잔들 하스카바 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3: 슈니 가르트 길린 잔들 라싱케나 단식 앙르트 니파 골군 잔크니 톰비 알와 소눔 탄츠구라 소돈 잔크니 톰비 알마 사치 잔이가리 톰메 가스나로고
4: 알라

0: 거지
1: 하루 아로 예르티고서 차이가 아영자니야 아론더자이가서 호르나 아영아콩마니 아론종이가서 제므라 아영아카르자리 아로초라이가서 상트라 하루 장아 사송 엄뚱아 아영아 죽어야 하루 말아 뛰가서 대천아 아영아 중원이야 하루 졸고야 가서 합성아 아영아 차야 하루 주치가야 가서 깡아시끄라 아로 망아 사존 타나 뜬가

아론도 사와이나 소바마 양양 치르 아론도 마샤무 소스텔라카 양티엔 코르니 아론도 스타라 차초르모가 양샤프 차진 아로초 이거스가 소요카 아로 조르지가 꼼드가 조요카 아양 세악질러 아로 총어도스타 조냐나나 아나르가스질러 아론더니나마니나 조예레 아나르드가스질러 아롱아드가릉기 조랑게 아론도 대체 부서도 없이고 아양주가 뛰르 아론도 라탕아르무가 소프세르무가 아양주가니 아론도 드나카르무소 캡시에 아양라무니 아로초르트가 카라소 동가 하루초 이거 허거져요카 아양니가 아스틸르다 하루초 덩스터거져요카 아그세틸르다 하루타 초스테르거져냐디에 아나르가 아스틸르다 하루온다니

Ni tiga segala syarikat don asyik orang, dua segala azia.

아롱아 사성르 소냐까 아양 차방아 아롱아 스타미 짱에 스타즈가

하롱아 로짜가서 쫑아 토나유야 하롱이 거허고서 짠즈가

Арочи камани зондонжо, аянг кие.

하루 주세 맞다 빠져 온절어나 영엄마 초보야 하루 사야리소 합성아 영엄마 차야 하루 초르광오 망한 조거자 영엄마 나야 하루 칭합 생성소 참우아 하루 침업질어서 새겼으마 영흘어짜야 하루 더덩어녀 키소게라 영흘어나야 하루 까채꺼서 토고니에 영흘어나야 하루 주심은 땀차서 언제나 Oh, yeah.

아로치 삼비존 돈자 양아야나 나야 아로치 호크라조게가 양스트라고야 아론데 호르자조요니 양안조고야 아롱아 호크란다타나 하론다 떠나서는니 아영마 추구야 하루치다 가서 송이 아영은 도난구야 하루사디 친어서 종가 아영스티바야 하루십삼비선 조거자 하루르고 캄트나서가 아영스트라구야 하루디시

Ochcholot diyazin

ཡོད་གོ་ཡ་ཏ་རོ་གོ་ཟུ་ཏུང་གཏ་ཏ་རོ་རི་ཡ་

Hello

아로타르 마샤몬데 코가자 영체 누야 아로탄 아파이다 존 조거디 영시가 무이나 아로초르 고카나 존안디 영이야 아로라치가 타긴 안 조고 하루는 가난 반대 가지나

하롱이 셔다까 소도르와 야마마슬라야 하롱다 셔다까 소도르와 야마마슬라나야 하롱도 나미 투고서르체가 하롱 앉아 투만디였으마 영어드가슬 하롱더자 카르툴로조코리에 영어깡아그슨 하롱더자 깡가조송노 영어드가남나 아땅아 삼중조르마코 하루랑 아니옴 청소한 점우와 영어티에 나요 하루가 티어잡다가 좁잔 보 영어흥나 나요 하루가

I don't know.

하루

하룡이 시르다까 소도르바 영실라 지나 하룬도 나차리소 나동아 영악궁아 마나 하룬도 시차리소 마와 영촌 마유르 하룬도 차르디그르기나소 아영아 하루라 텐더니소 카카 영막 등으라 하루라 칠시마소 데라 영카카이나 하루온더 나차리소 나동어 영바르마나 하루온더 드가영

하루 다 친다니 속하카

하론더 고짜가 조제나 나 촘프르즈 하론더 고짜가 조제레 양나프르즈 하론란드가 만드가 조예나 나 시르드가즈 하로타도 터리조르드가 도나 하루 땅 얼굴이 저대로

하루는 땅땅 쉐스에서 오마 양자 운등 하루는 납지는 조각서 삼바 아론들 목가리 조신한 거 염증을 찐듯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거제철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능칭게 포냐
2: 디초는 녀혀 등 가르마 섬전니 디초는 녀르치게 등 가르마

0: 中央民望关切龙天裂空仪，中央民望关切龙天裂空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测仪。
1: 생일인 공감사 샴라 선교를 냠자리 선수위 팅디 선교를 기능 된조니
2: 삼루사르베 갸람사바 니치치 지블레 뉴트리온 조타 방미 튕기 소에 틈람 강교 차부치고 시부치교 고타
1: 개용기 조리 튕기라 고림 대비 권에 군디 동심 백고로
2: 니도 송줄러라 랑게키 지찬니 팅접젠키 초두 짐주 긴지말라 준차와 저교고로
1: 어리탄 이랭기 모튜디 파리초기 미빈라 동디 당화타 어리 계속 보장기 이래 먹듬낭 아고르 통주로 숨지 뒤지 되어 당신 시 주변 고르소이.
2: 샴팅 디선 줄키 낭티오 시브남 세로나.
1: 디글레 군의 배분이 주 지급 조직 지진 빙기 뉴주 준중은 조직 제외 제쇼 등휴 약부 제도 뉴주 준중디 변조 지소 공백기 규림 시부터 개풍카 장마를 개발제니 강교 뉴주 준중 남배 지소 주발을 차 구시 등휴. 롱안생기 차구 종합의 구수로로 랑게기 손해 개봉기 뉴주 준조타 텐주 부상 용도라 군디 진보 당회 뉴주 폐주기 뉴추 문세 대비 렉소 진보타 방미기 튕기타 소외 남바 경유로 강 조신유 롱아생기 샤르크 종합의 구조로로 뉴주 준조타 텐주 부상 용도 교소 당회 뒤에 까마지진앙 개용기 라르기 뉴주 로동제 도치 초기 개주 진보타 라르기 뉴기 로든제기 로든제 시비낭 송웨 도르제디 주치 투레 개요바시 추수지진낭 개용수 뉴주사베 랑코르 튕기 지세 니동레 개와타 다오주바라 뉴주사베 랑코르 사바 진세기 랑코르 사바 용기 진세기 주치 투레 니와 신규 당기 속신 좁게 바 소순 랑게기 개난 튕기 지진타 디센시지 뉴주세준티 개제 니주 접튕사 니샤 유바타 강디 개용기 뉴주 표시 제변낭 최대한 도수 표시 지세 돈 동주로 주식 용도 당화타 영리 텐주로 표시한 지세 돈 동주로 송주 용도 당화타 저게 유바시 대달 중국 대니 콜라시 변낭 뉴주 세준 충도 조 교수기 계급기 최소 주로 유바시 로드윈 시진핑기 속신낭 외 당 중앙기 뉴주 준중타 탄 표시한 용도 리듬라 통칭부능기 내동 주식로로 직접 주지 시진핑기 점린토 뉴주준중디 사비리 대외응원라족비 뉴주중콩라지와타 강티리 도수탄 도농 렁중랑 도농제규르민비 뉴주제리표비 뉴주앙아바시세기휴 도시디 캡디동진 유지된휴 공패기 도시사바라 제주능급 공기

0: 방미기 공비 동당타 초아기다니 공비기 도시 사발락다르 체비 동미기 랑지식 리지 니드낭규 니도니슐로로 당중앙기 게난타 기지 내부 침부진라 지동낭니 계지 특주 주교 나와디 영이 텐규르 비상티 니동 개미 숨줄류 공토 제장 대리 레버 체규타 니동 개미 축줄류 공토 탄 비상티 당념기 제라 레버 체규 고르드니 지소 용타 캐풍 용기 뉴규 증종타 텐규 비상 용동티 랑제사바 티베 토와 뛰어난규 산에서 독시 당시에 나와라 표현신 지급 조지 지진핑기 수윤 퇴뢰기 뉴규 증종타 박소 비상 용동 체베 교르규라 군디 숙친 동괴바타 방미 텐용기 퇴뢰 공비 숙진동화타 방미 퇴뢰 말라 주부타 퇴구창도 당니에 균디룡외 퇴기 제당타 초와계다 강교 주부를 차구비 낸두나기유 중국소준강기 윤시 왕진난기 지켜주지 시진핑기 영리 텐규로 뷰샹 용도 당니에 남시 균도라 카대 조교티니 젠기 안수로 주부도 주부식마 인바라 안수 정인의 주부식 인시송유 지켜주지 가뮤티 탄 제장타 탄 당뇨 문규로 용화 체균이 랑게기 균투 중의 공백기 난겐 랑시식타 뷰디오 공백기 도미 담가 식인바라 세제 딩섭 낭유 민아 콜라시 뷰 넘시 초로 조아타 뉴균 내단라 릭지 제바타 테르 균도 딩섭 조의 겹중호 뉴규 준초타 탄 뷰샹 용동기 튜니 케진 나르베 문세 퇴도 조아티 지켜주지 세계신부터 덥주기 세계신부터 레과르무 유지송토 지켜주지 지진핑기 조직낭부의 덥주 카조규 뉴규준중타 탄비샹용동라 군디동외 지림주규타 덥주제덥접단신부등유 방미태용기 준동정신기 뚜장 계급기 뒤인정진기 공비 찰구낭주부타 롱아센기 찰구종업의 탄지장기 자주주시뚜니 도수타 도놈기 제주디 제장티를 립지 무튜 토로 미동교로 군디 댐보동화타 뉴규사베 말라 강교 조준체파 뉴규 초비시 균퇴왕 레소동신유 민애바라 도놈 제규를 민비에 뉴규 제주기 도르세디 갸지 니슈증이라 랩혀바타 디 니동 중니 로리에 갸지니 주파르유 河北 张家口属, 阿尔加 기列시기, 타로 장로기 随便 清浪建立, 阿尔加 作将协巴塔, 남站提직부, 기列提 로치기 탄비상체세, 顿치계주용도建유巴提니, 塞罕巴낭日, 로치기 탄도지체세타, 직송인巴시, 河北 张轩, 高科千세체育公司 우秀这期期间, 杨永祥기, 락제디리기, 고려성경차토바마세, 단동 안주 튼재경 계지 촘대토 총토바 중화타 공제 응아래토의 군리 총토기 도지주유 뉴규준중탄 탄용동기 튼내라 고급 사바뒤토비유 민아라 중국의 콜라시비 차상수유기 뉴규사베 직제기 튼내제다 뒤토바 중리 콜라시비 계제 계주라기 위필호라타 계제 축조이 롱로 직제 튼기제유 개용기 뉴규 장미 리지기 튕기진타 고로 통주로 치주영아 다 시동생유 니웨 롱예신 중국 치동 체베 롱로 위피 튕세기 심지체나 계급신다 기탄 비상 체세 돈 통주로 십주 시지 잠 용도 동도비유 다로 중앙기 탄 제장타 탄 당용기 초두 제보 체련기 세답되니 뉴규 준총탄 탄 용동기 리든디 등시 구지 냠디기 초두 제보기 격포나 죽도 제보 냠보로 된니에 겐지 튕규 제도 주부타 퇴리 주피 지규로 용규로 군디 동규니 버시 소와 계다 앙알리의 장도 태용도 규로와 서른이 지주 락다르 제니에 로니 송의 신 뉴추 진보 당부 추세라 리비 김주 록체 서지 지세기 송제디 주체 초니 주체 구파르 반니 로 동주로 두시 동래계와 준슝 토비바타 테니 산샤 추로 로간 시이 로치기 로 동제타 직송인 버시 다로 랑게기 모튜니에 어준타 짐주소 존의 개공기 장도 태용기 지교로 모튜 딩섭도 당토 뉴주사베 랑코르기 다유 장제 모튜 토로 동교타 장도 인신 조나 덴베 캉바야고 조준 교수 동교 괴초닝베 뉴주 준슝기 교수제라 군디 동교인 교수체지 어준기 뉴주 지르 개선이슈 토로 조교시 롱하센기 철교 정업에 자네낭 Nyedon kyaamii sumchulo liig, rangye ki genan tunki jirin ta desen riri yungi tengyur byushan chise yanggyar gyaja jubdun para jyotoba chenye. Genan tunki jirin ta ki desen riri nyuyu sejun gyaja ju yeme su jyotoba cha kwe si tengyu. 계획의
1: 女主准中堂探永东给九个月高度的老松给家具老大的车局堂孟永给女主准中堂探永东给南给鬼秀车路当地江都天永给都是密心所定色所把车局银色松月第六年比为年次岛顶别次引入你给自己给看起总理强起安迪伯纳摩拉老陈大年空气引起无休良情给干洗白这就是徐老师李强起 中国塔引起结合明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교용기 특수정대지와 규마체발 공비조교로 구디동어제 체내 계급리부터 계급리부미 말하 디기디워치오 준대유 지수유시
0: 디글레군의 배분에서 신뢰정세부 신뢰내수의 꿀동 사르출령을 말하시기나 명하라 계용기 조리등기 구림대변항 지신유 ངམིན་དེ་ནི 로시비조리튼기기 퇴세니버티니바타 조 화난타 지주 의미기 튼기신진소 고주 직두체유 명하라 튼법 주제 튼삼신유바시 광동기 ངམ민제 무치제통 송기학삼 경료롱어도 지신유 다로 신진용기 직류응어도 주요고로서 지세 사바 캡대 휴신당리에 소진 요제기 城시 장가르 빈둔기 촉둔마라타 지두제바규 송미기 城시 자화식 주니에 주제 뉴르도 세교로 지교로 꿀동 세대 레게 레주 새로 생겨버시 다로 광동기 단통 신진태용기 신뢰 추체 협주 증조 등기삼타 신뢰 추체 직체 칠학삼 도지 세대 가도로 지연기 신거 충충라 지소 지연기 협주 변리 레주기 만에 도와타 뉴르도 편제 마와 소기 내둔 탁주 세교버시 퇴교 출세 모타 차바심심 발삼 메발 법의 왕기 장시 잉어민제 카지기 도윤 날간 세유 뉴르세 지심비 제도 장시 이산의 카기 신뢰 출세 최주구탄 시동 고개 당화단지 서구의 개비의 레주블라 게르제디 신뢰 출세 로등왕 코르규 세교를 지둔 세유 吉安中给了万安总图连能归了推卸间永所接待当话题主日叠片行队接待了推运同为主日应该对连接及没开始接别心修行语罗州社会体牛都谈牛都接待当推送强求社会图进入永所罗列中为推卸下了语南所八言闹而图 他说三年体新片社区盲部团聚建立中俄都切实际在有部团长期我塞代表新个经历主日那个盲部都别那么接待当我团且团科室部团女主盲部都电部用我的电力新给片这些路女天当我团新推及团部团用部那个破局了肉然解决不是明年呢团主团部的也不穷于没了到别刚才推个不行了 到我准备打灭他到我给别打对起主持给别推最大各给予行列他重视比昨年罗多他昨年撒谎了命令列队促进他参加演了入群职组接的特殊唐部的决定国了局组织他老在中大的给列队变化罗多他撒谎陆继界一年新给托他们他母的团结托了东北切的团结接的女婿有个团主他罗氏比主持罗列用吧给连七星有不是
1: 第二个库内比文列次给四十九看孙九雄的抗体到顶别孙九七年龙前期超过中国别国也不足不西别决定作为孙九雄的松度热不谈这部措施今天今天比这个经过了明年今天结合多金做高松的谈听说今期超过今天马来跳上东北这个年次我主张是 今天今天比这个经过了明年你都孙九雄的立刻让给起听说今期超过今天马来记得前年中草了球员西宋不是 龙前期超过中国表示让给其搜空来给我谈不必来给我最难进步组中求求了估计当年结合给秋对冷素进追朝为中学所军前他的家族国主国际年家族国主广告牌透露东西不是你都送出了立个今日七届也免去进追梦溪指挥三级塔成绩日多前期就过两年多了不是从西格雄兰记得听我就三儿图要素他就从所听着经济从经的母亲去秋对这么准跟这么来就脏蛋脸给自己人心去秋对这么准地位从经的艺术他给用人心去秋对这么准地位从经的建筑拥有了准跟不是从经的做了就最近呢对那年流共的里面才跟总被明白了去给自己感觉同学同学什么他先头痛那么母亲跟经济告诉他刚年四月七日毕业，龙儿与退休毕业年，苏振奇这次做七多老三来固定的年，那么目前跟进跟六百七十多个了，最年轻的不是。
0: 第二个呢，别不认识，十二个月到准备进修今年作别，从准备七段生育的用着，从头通联系到七八的行呢，让给其四九堂七道卡九个锻炼，今年些学历的，比赛投票过年空白做完了，工地动作也没得。김두견수국공회라명리에차견손비김래계략이유리내요견주기김두협쇼코든시에바라갭교를시에바타김래협쇼미나유리내요레리소중타레리제누림부땡케난후타쇼교를규마동교차견손비서구기김래계략이협쇼시다사르두시에바타루리젠기나바취십시에바라갭교를시에디김래협쇼제댄젠타레리제튼레젠제기배길라군디동교이바시咸阳堂通金烈协学一段列的马拉推上度当年金烈协学明年阿杜堂连堂一段切成王坠之间协及度与罗切均不是协学比赛了顶着协把的关地堂人工德国土堂起诉切入同军不是
1: 第个列库内比为内次三国别到顶别进出几年给科普出天堂地堂欧有连卡内许多切把行呢明年牌你都有做出了老高的气不是可是不是学吧趁你都顶点恶中的这什么他没吃你都恶给出出了是不是顶别钱呢这什么事你都有生意了呢你都你是不是留下的改变出过马家的气不是可是通马指数参照级别推出你都有三个月到中一别次用做几年呢你都有做出了到中一别次用做几年牌哪里干去不是日军拆建塔天边，出国马家的去东坠波塔，接着新建这边，新建社区第五届元年，普遂科斯切镇托达马拉那周年。今年，你都有生意六年，你都有走起来爬的去，哪里敢只许做那么那兄弟？陈贵达普遂科斯只许去九个月，普遂科斯认为去，结果去孟西才几年，出国时的六十的过了松东出境一行，出国了松了马里牌，连续又不是。你都你生意了呢你都你是不是留下的级别出国马家了可是这边打仗的可是我长了碰面自己要说不疼你都你生松了的级别出国马家了跟普遂可是听你人数起瞧不疼你都你是不是留下的级别出国马家了跟普遂可是听松人数起瞧又不是普遂可是切着妥当马拉克你都你搜出了提起念不谈，母体连翘别，情侣三头念不谈，蒙索起母体连句，人数得不得了起不是？
0: 第二五年别别年初，亚尔森下了年别告诉，龙年他人类越过了松枝节，连南沙巴给着军队学不谈，人类年年越过了他，破布新旧六种越过了的，闽南越过了级别，他算三百了九十月。中美堂越过了民用的时期，龙年南给空内的新年，开店增长快度决定三公斤六九人的永州堂，外面人的学校给推磨门一边，一往出秀，两年前行又不是。厦门给闽南堂七八西北增长快度，龙年莫拉拉准备责任西巴改造学别忘记，且对人民诚意人的两年重生图，越过了芒都前提，亚尔森给新旧六种新的开心性都越来越。厦门及闽南坛车把西别决定作为增长会议车顶盘站好一按随其对人民诚意国的给西街车瓦车联坛诚意车瓦诚意古罗索两年前就取过新年逐步从苏联大根新年天南修建坛提醒人类具备起建都就是与日瓦西给预计决度湖南韶山图龙年塔人类越过了松土这边两年电西德里马尔波龙年两年西不提 ngwechung chepdun tha samlo chepse lobsin thangzin nyamgun je gi lenamna so tu ri che di phagpim nambe rinne yugor je chu gi na ba sa ba de yu demo we longyen gi chenje nyamso nyong tu bla star ji longye jing ne kyang nyamso nyong tu ge tu be tini tarse sa ba sik ri tu be ngune ya bu du ji che yu tedan chepji linkyu tu jue dun zu we gofe kang tha mi chu jing ne be song kha jing ne star tu so le la sang be lenam gu ji che yu jing 롱년기 민자라 된대 쇼겐 차버 체버타 남아 제주기 쿠리오직 차버 체유버시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중앙 롱친니 진지게블레 콩기 친추시니 콩세진 스스리젠키 민토 캡차 체버타 치 푸춘키 스스리젠 초주이 랑섬타 로톱 캐버디니 켄게 단념토 유튜브기 중앙 대비 니무지르 신 개금시 개가 링이기 시버타 럽친키 경규지바 日出秋冬是不是李前期中国首席妈妈讲究来给我托你罗国就可乐玩真是说话就丢起你中南永期南别托你讲究起几期罗句给批评来了样我们把这不是给个领土记不他自孙给秋素句记不得中国民妈经追妈总理罗国就狂可乐玩丁这一首会明色李前是不是去别妈永期丢这不三边你们能我们把这不是 中华与秋秋南西吉布塔中华与塞这土地吉巴松镇南区中国西部所给那听年之区中华与西北给孙书温巴吉布西那听了对吉布地你都是搜出了中央龙之年真吉吉布列空气准备塞顿给参错吉布塔CMG江照熊熊起压根吉布所南站塔更你说别阿西耶留在真错 你都是说出了怎么连排球不论年真期特多说监督他提醒龙年人类跟牛体型是不说年至年中起无疑中南近别要退了给南给那不是第二个不是你都是说出了中国AI结果是不给是不他人类在真期中国是吧各旁部人类居民规矩在真这么多期不说
2: 李前提大起中国春节给冲这三把三头罗国不谈米特不人类起毛虫出席是不是唐子起又退缩中国的超越度批判是不他中国与国的行动地你们那给人不是不说起你们能随便给出别中国村巴的钱呢国的是不超不错让什么随便给点击是不是那么确定给杨登的那种
0: 对了，批准给到这五年内，他的听见的信息不对呢？中央陆军的工部给他们给三九零两炸的解释。第二个问题被问清楚，陈学进人，一人一次拿三千数码机，把人他可为他杀红所那边，二里马给密边了坡地塘里面弄出洞地当年，二里马给列队指挥卡吉他，给几把大钱给卡水马拉索，再多少当预计就有不是。
3: 蔡女士您，二零中央目击部以二零马给二零小区给投诉，您提出诉你是自己托，过目就对嘛了，一年了当地东北家具立柱不行，预计就有不是。蔡女士经营，二零总统特朗普以二零一零给豪山给三万人对指挥了，抗拒当地东西区就不行。豪山人一零一九一那谈是人对指挥给你这么多年不谈，结个别去三千点别三万人对指挥给拆卸人别。 文字写给有不是。蔡女士经营，一连给总统配置西西洋给，一连小给准备起人，哈尔木子苏格拉里扬国业瓦塔，多农起东拉苏苏给下段开进了人民性滚地动个月。二里小给卡切当给样，这月批林区一连了特别重置，俺的新文把列切西的给月界就有不是。
0: 蔡女士，您也门胡塞长期给及蹉跎建筑公司的年代当年，苏迪阿拉伯主国他纽松中央集权出身了，毛团结当地破碎别，铁矿开发级别，苏迪阿拉伯民别蹉跎建筑各种给铁矿，俺的为切入侵与解决一不是。蔡女士，今年特朗普以给是也门胡塞长期给加速马布罗各种设备呢，而且持续被有延续解决一不是。吉吉布列贡以三个月把蔡女士今年写到中国的信呢。 而且，解散部长豪格塞斯以，而且一连了木柱基本的打牌了，阿古尔同桌苏米吉团结团结党话题，铁矿开发级别垂直来解决。解散木柱及盟友可能级别只有盟友马拉维呢，而且忙了，各自天空没当别，那段持久时间解决。
1: 第二个困难比问题是。 신초진이 우르스의 교송부이 사지멍보를 요진기 민민남주 高过前马세 도롱다유 지지부타 요진초니 초멍보니 우르스의 민민남주 高过前马타 도롱다유 지지부시 신초진이 우르스의 교송부이 대기업단에 신초인기 공문에

0: 你去你去途径牌乌鲁斯与卡森都不受气摩斯火色归气撒着蒙布塔提醒克里米亚塔要素叫做叫做南部操控给卡多结束有人气电教收素明明那么着你个去美国刚过前马赛东龙大雨解决不是曾经你乌鲁斯别过落地阿地列策古籍说也不宜的接不单年但是每年前呢
1: 我的天儿有人马去结果破表忘去米谷给他们都是落他米顶着天天来那根破雨解决不是清楚今年有人卡马去得给当我心呢清楚年去出去就给你说乌斯马去帕克南边明明那么住我们就要给今年有人来结果解决解决不是同面城市的今年有人卡随本地穷巨塔路巨
2: 실루교체소미미남주주주시초도노다오함양나가고체부시 이스라엘기 팀게 덴드치네네 튐비 무소라 세가 망보티규 인신 대낭 허랑하고 낭 젠규 덴고타 대가람 신규기 남베통네 뉴줍치바 촘라를 덴바타 대신 제유기 벌규셉쇼 코튼치바 덴고소 주의보시
1: 공세 성교년 준수겐 딘세원께라탄 도유주의 리젠경고난겐 도스리나시
3: 메메다치키 원주 락바르 추기지
4: 메메부치키 원주 르부르 추기지
3: 추추디치키 원주 추주 렘바르치
4: 각도 유비 지중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4: 냠조 르메 저완니 냠지 덴데 양세시키
3: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남 경워치
4: 미리카기